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0: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리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이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1: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2: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1: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 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2: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0: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 위력이 센 태풍은 한순간에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1: 태풍 경보가 발령됐을 때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하실 때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절대로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로 침수 지역을 지날 때는 저속으로 운전하시고 만약 도중에 시동이 꺼졌다면 다시 켜지 마시고 견인 차량의 도움을 받거나 밀어서 차량을 높은 지대로 옮겨야 합니다.
0: 태풍을 대하는 현명한 자세, 사고 위험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2: TBS 교통정보.
3: 9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서울 광진교 일대 오늘 아침 쉬엄쉬엄 모닝 행사 진행과 또 정리로 도로 통제되고 있었는데요. 10시를 가까이 하면서 광진교는 차량 이동이 가능해진 상황입니다. 또 한강 다리 중에는 동작대교 이용해서 북쪽으로 다리 건너는 길, 다리 중간 하위차로에 구급 차량이 세워져 있습니다. 응급 상황이 있는 것으로 보이니까요. 이 구간 잘 살피고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면으로는 동호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정체가 시작됐고요. 반대 하남 쪽으로 노량진 수산시장 부근 밀립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가양대교에서 서강대교, 또 이촌동 주변 서행 정도로 이동합니다. 북부간선도로는 구리 방면으로 종암분기점 부근 시속 30km 내외로 이동합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2026년 08월 02일 11시 00분 강원 화천, 속초 산지, 양양 산지, 홍천 평지, 양구 평지, 경기 광명, 과천, 안산, 연천, 포천, 가평, 양주, 의정부, 구리, 의왕, 화성, 파주사 북부, 용인 동북부, 용인사 북부, 양평 동부, 경북 문경, 예천, 청송, 울릉도, 독도, 안동 북부, 안동 서부, 서울 서북권, 전남 함평, 영광 낙월면 제외, 구례 평지, 전북 완주, 순창, 익산, 부안 위도면 제외, 부안 위도면, 군산 옥도면 제외, 충남 천안, 공주, 논산, 당진, 서산, 계룡, 보령 도서 제외, 보령 도서, 홍성 동부, 충북 괴산, 옥천, 영동, 충주, 제천, 진천, 음성 지역에 폭염경보 발효. 가장 더운 시간에는 야외 활동 삼가기, 외출할 때에는 가벼운 옷차림, 양산 사용하기, 물을 충분히 마시기, 이웃 안전 살피기,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어려운 시간에도 서울의 골목은 살아있습니다.
2: 그리고 TBS도 시민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1: 이제 TBS가 처음으로 상업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크고

0: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오늘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시민들의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와 사업 이야기 TBS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0: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0: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2: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3: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2: 아, 네. 죄송합니다.
3: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4: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3: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5: TBS 교통정보
6: 10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에서 창원 방면으로 여주 분기점 부근 1차로에 승용차 사고 있고요. 사고 처리 작업으로 여주 분기점 부근은 3km 정도 정체입니다. 10시를 넘어서면서 고속도로 내 외곽에서 수도권으로 들어오는 길의 통행량이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는 설악에서 화도 분기점 사이 11km 구간 정체가 시작됐고요. 반대 양양 방면으로는 화도에서 서종 또 조양에서 춘천 분기점 사이와 내촌 부근 모두 앞에서 12km 정도 군데군데 속도가 줄어 있습니다. 서울 시내는 한강다리 중 성산대교가 북쪽으로 다리 건널 때 다리 위 2차로에 사고 있어서 뒤로 밀린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강변북로도 지금 일산 쪽으로 양화대교 조금 못 간 지점 사고 있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열심히 장사했는데 왜 안 될까요? 열심히 하는 것과 잘하는 건 다르거든요. 내 방법이 맞는지 혼자서는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누구나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새벽에 문을 여는 사람, 올바른 방향을 찾는 사람, 오늘 안 됐어도 내일 다시 시작하는 사람. 서울은 그런 사람들 덕분에 움직입니다.
2: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오늘을 버텨 내일을 만드는 사람들.
1: 방향만 잘 잡으면 달라집니다. 자영업자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2: 이 캠페인은 수도권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장사의 신과 TBS가 함께합니다.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1: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여름철,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2: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우 낮 12시부터 5시 사이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합니다.
1: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빛을 가릴 모자나 양산도 챙겨주세요.
2: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야 효과적입니다.
1: 평소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해주세요.
2: 현기증이나 두통 같은 열사병 초기 증세가 나타날 때는 시원한 장소로 옮겨 휴식을 취한 뒤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1: 특히 더위에 취약한 노인이나 심혈관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TBS 교통정보
4: 11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먼저 기상청에서 알려드립니다. 오전 11시 기준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그중 경상권과 일부 전남을 중심으로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의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단적인 더위가 예상됩니다.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은데요. 필수 업무 외에 야외활동이나 작업은 중단하시거나 연기하고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 수분을 섭취하고 또 가족과 이웃 등 주변의 안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서울시내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동작대교 조금 못 간 지점 1차로에는 사고 있습니다. 뒤로 한남대교부터 밀리고 있고요. 반대 구리 쪽으로는 월드컵대교 조금 지난 지점 2차로에 사고 있기 때문에 2차로가 통제되고 있다 보니까 뒤로 밀립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KBS 캠페인
1: 어려운 시간에도 서울의 골목은 살아있습니다.
2: 그리고 TBS도 시민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1: 이제 TBS가 처음으로 상업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크고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오늘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시민들의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와 사업 이야기 TBS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3: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4: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5: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2: TBS 교통정보.
3: 12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3.9도입니다. 한낮에는 35도까지 더 오르겠고요. 내일부터는 바람의 방향이 동풍으로 바뀌면서 경남 지역의 극한 더위는 조금 누그러지겠지만 서쪽 지역 등 서울 등 수도권으로 열기가 집중되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 37도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 시내 내부 순환로는 성산 방면으로 홍지문 터널 조금 못 간 지점 1차로에 자고 있습니다. 사고 처리 작업하고 있고요. 뒤로 기름 램프부터 밀린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변북로는 구리 쪽으로 월드컵대교에서 서강대교까지 시속 30-40km 정도고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청담대교에서 동작대교 사이 시속 30km 내외로 이동합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0: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3: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4: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0: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1: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 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0: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2: TBS 교통정보. 경남 양산의 낮 최고 기온이 42.2도까지 올라서 양산 지역 역대 최고 기온을 하루 만에 또 경신했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도 폭염주의보에서 폭염경보로 격상된 곳이 많은 만큼 온열 질환자도 점점 더 늘고 있는데요. 낮 시간대 야외 작업이나 외출을 삼가고 실내나 시원한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고속도로들 수도권 방향 정체 구간이 많이 늘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향 또 상남 7터널 부근 1차로에 고장차가 생겨서 부근 정체고요. 내촌 부근에서 10km 구간, 또 설악에서 화도까지 20km에 달하는 긴 구간 가다서다 이어집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도 옥산에서 청주휴게소 쪽으로 정체 구간이 길고요. 안성일대와 수원일대 밀리다가 판교분기점 갓길에 고장차도 있습니다.

0: 가시죠.
1: 자, 안녕하십니까. 허리케인 라디오 최강인데 최강일구입니다. 의사들이 말하는 주말에 해서는 안 되는 세 가지 이런 거랍니다. 1. 잠으로 보내기. 2. 밀린 집안일 한꺼번에 처리하기. 3. 폭식하기. 이런 것들이 월요병을 불러오는 주요 원인이라는데요. 아니 그럼 주말에 도대체 뭘 하라는 겁니까? 하루하루 바쁘게 살다 보면 자는 거 먹는 거 같은 가장 기본적인 일들도 주말로 미뤄놓기 일쑤죠. 이거 한꺼번에 뭐라 하는 게 그렇게 안 좋단 얘기입니다. 머리로는 알아도 사실 잘 안 되는 게 현실이죠. 그러나 주말에 잘 보낸 몇 시간이 주중에 많은 시간을 힘차게 끌고 가는 힘이 된다고요. 이번 주말은 밀린 일이 아니라 진짜 하고 싶은 일 하면서 보내기로 하시죠. 8월 2일 일요일 시동 가셨습니까? 좋은 음악 꼬가랄 뉴스 연중 무휴 허리케인 라디오 출격 윤수일 황홀한 고백.

0: 세탁기 돌리고 청소기 돌리고 주말마다 뭐 좀 돌리다 보면 시간이 훌쩍 지나가더라. 어느 맞벌이 부부의 하소연이 생각나는데요. 세탁기 청소기만 돌리지 말고 숨도 좀 돌리면서 쉬어갈 수 있는 주말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좋은 음악 고가라 뉴스 듣고 나면 남는 방송 최일구의 어리켄 라디오 듣고 계십니다. 이어서 네가 인간이야! 참교육의 달인 개그맨 최극 씨와 대화남 하겠습니다.
1: 자, 실버돌 힘든 싱어 노래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정연아, 봄날이야.

0: 갔다 오네 미치겠다. 고부 문제.
1: 애들 때문에 돌겠다. 양육 문제.
0: 죽지 못해다 이다 직장 문제.
1: 헤어진 남친 때문에 잠도 안 온다. 애정 문제.
0: 손님 없어 죽겠다. 사업 문제. 세상의 모든 고민거리를
1: 말로만
0: 해결해드립니다.
1: 구기구기 최고기 인생 고민 상담소. 울지 마세요.
0: 협통이 아니고 협통의 달인입니다. 나는 화낸다 고로 존재한다. 대신 화내주는 남자. 화내주는 업계의 참교육. 대화 남채우씨.
1: 네, 반갑습니다.
0: 요즘
1: 네.
0: 그 넷플릭스 참교육이 네. 인기라.
1: 그러니까.
0: 아, 여기 채우씨가 예. 진작부터 참교육을 시켰잖아.
1: 그러네, 네? 진짜로.
0: 이거 그렇게 해서 이게 떠야 되는데. 넷플릭스가 먼저 떠버렸어. 아,
1: 그러니까. 네? 이거 코너 제목을 애초에 바꿔. 참교육을
0: 그러니까.
1: 했어야 돼.
0: 왜 PD가 네. 좀 그, 아, 이 성견지명이 없어. 아. 어? 대화남이, 뭐야, 대화남이.
1: 근데, 네? 근데 그걸 성견지명 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죠, 사실.
0: 쉬운 거 아니냐?
1: 네. 대화, 아니, 뭐, 대화남도 좋긴 한데. 아, 아무튼 요즘 뭐, 참교육이 너무 인기 있어가지고.
0: 네. 네. 그 끝까지 다 봤대요. 아니,
1: 봤습니다,
0: 저도
1: 마지막에.
0: 그게 네. 8편이잖아.
1: 네네.
0: 제가 6회까지는 본 것 같아요.
1: 근데 지금. 네. 진짜 실제로 뭐, 교권 보호국 같은 거 만들려고.
0: 그런 기사가 있잖아요. 좀 있더라고. 정치권에서도.
1: 그 드라마처럼 막 진짜 뭐, 그렇게 하는 건 아닌데. 네. 아무튼. 예, 네, 그런 스타일로.
0: 근데 지금 그 넷플릭스 그게 1위가 국내 1위가 아니고 세계 1위예요, 뭐예요?
1: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0: 세계 1위요?
1: 예, 세계에서도 난리 났대요, 지금.
0: 그 이유가 뭘까? 그게 다 공통적으로 나라마다 그런 게 있다는 건가?
1: 가장 공통점은 일단 사이다. 사이다 아닐까. 시원하잖아요, 일단. 시원하잖아. 예, 권선징악. 아, 그리고 뭐.
0: 뭔 징악?
1: 권선징악.
0: 권선징악?
1: 시원하고, 네. 네. 그러니까 참, 그만큼 정말, 이, 뭐야, 교육계 선생님들이 또 얼마나 많이 또 피해를
0: 그러니까,
1: 당하고.
0: 야,
1: 뭐 학생들도 또 얼마나 많은 피해를 당하고.
0: 교육 현장 현실이 그러냐. 정말 그렇다면. 저는 그 4편인가 5편에 그 촉법소년 얘기 나오고
1: 네,
0: 있잖아요.
1: 그렇고,
0: 네. 아니, 경찰서 가서도 이렇게 조사를 받으면서 애들이 촉법이에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야, 진짜. 시청자 입장으로만 말씀드리면 네. 한 대,
1: 그렇지.
0: 한, 네. 하고 싶더라고.
1: 드라마 속에서는
0: 아니,
1: 정말,
0: 그러고
1: 정말
0: 나와서도 네. 조사를 받고 나와서도 막 소화기를 들고 밖에 네. 경찰서 앞마당에 주차되어 있는 승용차 올라가지고 막 네. 쾅쾅 찌질 않나.
1: 형님. 네? 너무 지금 이입하시는 거 아니에요?
0: 아, 그러니까 참교육을 잘해달라 이거야.
1: 갱년기신가 봐.
0: 알았어.
1: 너무 이입하신다.
0: 아이, 알았어.
1: 네, 근데 자. 드라마가 살짝 좀 과장된 면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사실. 보면. 뭐
0: 그러니까.
1: 2회 같은 경우 그 공고 있잖아. 자동차 정비하는 거.
0: 두 번째.
1: 근데 솔직히 그 정도 좀 아니지 않아요?
0: 거의 땡 아니야.
1: 드라마 보면 난 그거 보고, 아, 작가가 좀 욕심 부렸네.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아니, 어쨌든 간 이제 본질은. 네. 네, 우리가. 교권도 세워야 되고 학생의 인권도 세워야 되고 뭐
0: 그렇게 본질이 많아
1: 그런 거 아니겠냐
0: 본질은 딱 하나야 뭐야
1: 요즘 본질 좋아해요
0: 에? 본질이 뭐야 그러니까
1: 본질이 그거라고
0: 뭐 뭐니까
1: 에?
0: 아니 영화 전문가라고 딱 한마디를 해봐 참교육 넷플릭스 시리즈의 본질은 뭐다
1: 참교육이라는 드라마를 통해서 네. 에, 대한민국의 교권과 학생 인권을 바로 세웠으면 좋겠다 뭐 이런 주제를 담고 있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작가가 쓴 거 아니겠습니까 빨리 이제 본론 진행하시죠.
0: 그렇게 네, 넘어가면 되는가?
1: 네, 넘어가 빨리.
0: 아 좋았어. 자 그러면 그거 본론 가기 전에 네. 여보세요.
1: 아, 예 그렇습니다.
0: 이거 저 써놓은 예, 거 있잖아. 이거 읽어야지.
1: 저희 코너가 지금 무슨 뭐 드라마 영화 리뷰 코너가 아니고요. 대신 화를 내드리는 코너입니다. 여러분 장사 안 되죠? 장사 안 되시는 분들 예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대신 화를 내드립니다. 시원하게 그리고 갑질 당하신 분들 돈 떼인 분들. 아, 마구마구 참지 마시고 사연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0: 그러면
1: 샵 0915로
0: 예
1: 그럼 제가 대신
0: 여보세요
1: 화를 내드립니다
0: 0915가 뭐야
1: 0915 아니야 아 0951 예 죄송합니다
0: 참격시킨 단어
1: 예. 거기 아니야 딴데 거기다 이상한 데 보내지 마시고 샵
0: 0915가 뭐야 지금 10년 가까이 해놓고서 네가 인간이야 주파수 번호도 어떻게 몰라
1: 0951 예 09 공동구매 아닙니다 0951 샵 091로 보내주시면
0: 알겠습니다.
1: 제가 대신 화를 내드릴게요.
0: 자, 땀이 벌써 납니다 지금 밖에 네. 되게 덥지 지금.
1: 오늘 덥더라고요.
0: 네.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첫 번째 문자 왔어요. 186 하나님께서 당대 제1의 개그맨 TBS의 기둥 대들보 최욱 씨 어서 오세요.
1: 최국이야 최국.
0: 아 참교육 시켜. 진짜.

0: 이게 몇 년째요, 도대체 몇 년째? 아니 지금 이렇게 되면은 지금 최욱만 좋은 거 아니에요? 지금 6년 동안 소리는 내가 지르고 있는데. 아 최욱 부럽네 진짜 최욱. 우가! 너 이름 바꿀 생각 없니? 내가 형이잖아. 네가 바꿔. 아 진짜 최국입니다. 네.
1: 예지 아빠께서도 국민 멘탈 보호국 조사관 꾸기영의 참교육을 기대합니다.
0: 아, 예지 아빠, 예지 아빠, 오, 예지 아빠, 아주 신선하죠.
1: 뭐 하나 보내드리려고.
0: 예, 뭐 하나 보내드려야겠네. 예. 파블로 PD님, 저기 뭐 하나 보내주세요. 예.
1: 가만히 있는데.
0: 아, 보내주세요, 저기.
1: 없대, 없대.
0: 그럼 본인 사비를 털어서 주식이라도 줘요, 주식. 주식이라도 양도해 줘요. 삼성전자.
1: 네, 알겠습니다. 먹고 죽을 돈도
0: 없대. 네, 지금 오늘 없대요, 선물이. 선물이 없대니까, 그래도 문자를 좀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정이 있잖아요, 우리가.
1: 빵집 사장님, 5246님이 문자 보냈어요. 자, 날 덥다고 밥은 꼬박, 아, 이제 화내달라는 문자 이제 올라오는 거네요. 빵집 사장님, 5246님께서. 아, 근데 조금만 내가 크게 해도 나 벌써 이마에 땀이 송송 맺히네. 네, 네. 엄청 더운 거야.
0: 아, 더우세요, 지금.
1: 날 덥다고 밥은 꼬박꼬박 챙겨 먹으면서 빵은 왜 안 사 먹어요? 빵이 뭐 잘못한 거 있어요? 더울수록 당 충전해야죠. 빵 사 먹어! 왜 안 사 먹어! 에어컨 밑에서도 먹고. 이거 네가 옛날에 탭스탑 그걸 그 이게 그대로
0: 야, 그대로
1: 대용한 거. 선풍기 앞에서도 먹고 빵집 사장님 목 빠져요.
0: 아, 그렇지.
1: 더우면 더 먹어야 힘이 나죠. 맞습니다. 빵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가 인간이야. 아, 이거 모범 답안이 너무 길어. 자, 빵집 사장님한테 좀 화 좀 내.
0: 근데 지금 빵 안 먹는다고 네가 인간이야 이렇게 하시는 건 좀 너무 극단적이신 거 아닌가?
1: 알아서 해 그건 이제.
0: 네, 그렇습니다. 지금 빵집 사장님께서 지금 문자 보내주셨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밥만 먹고 살아? 빵도 먹고 살고 좀 그렇게 해야지. 빵 먹어, 빵 사 먹어, 빵 좀 먹어. 밥만 먹어서 되겠어? 일주일에 한 번은 빵 먹어. 왜 목 맥혀? 그러면 사이다에 먹어. 사이다 왜 목 따가워? 우유에다 먹어. 빵 먹어. 크림빵 아이고 맛있어. 단팥빵 엄청 맛있어. 빵 먹어. 아이고. 빵 먹고 빵빵해줘.
1: 아이 좋아라 이거 좋아. 아이고 오이사령님한테 지금 빵을 안 사 먹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참격을 최욱 씨가 확실히 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좀 사연을 소개하실 때 듣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걸 또 해주면. 예, 최국 씨도 그냥 그대로 따라만 해도 되니까 얼마나 그렇습니다. 에너지가 효율이 좋아.
0: 근데 네? 요즘 또 빵값이 또 많이 또 올라가지고 아. 부담은 좀 되실 거예요.
1: 아, 그건 당연하죠. 지금 뭐 저 네. 이스라엘 저 이란 전쟁 때문에 네, 그것도 막혔잖아 네. 물류가.
0: 거기다가 또 우크라이나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계속되고 있으니까.
1: 맞아.
0: 빵 또 네. 우크라이나 쪽이 좀 강화되면 밀 이게.
1: 그러니까.
0: 그러니까 네. 아, 참 어떡하냐 진짜. 그저 전쟁 좀 하지 마 짜증나니까.
1: 그 한마디 하고 가.
0: 아, 나 진짜. 아 돈이 그렇게
1: 빨리
0: 많아?
1: 빨리 끝내 그래 빨리 끝내
0: 돈, 전쟁도 돈 들어 돈 엄청 들어 진짜 푸틴! 푸틴! 왜 그래 진짜 아 정리해 빨리 네. 그만해 이제
1: 자 이번에
0: 할 만큼 했어
1: 1566 너 러시아 대사관에서 듣고 너 조사하러 온다?
0: 네? 아, 저,
1: 어? 러시아 대사관
0: 아 그런 게 아니 그러니까 어. 제가 화낸 게 아니고요 저, 네.
1: 또 약한 모습 보이는 거야?
0: 틴이 형 푸틴이 형님, 자, 네, 그 좀
1: 전쟁이라는데
0: 자제해
1: 웃는
0: 주세요.
1: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0: 젤렌스키는 제가 좀 옹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그맨 출신이기 때문에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1: 오케이, 알았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1566번님이에요. 부평에는 굴포천이라는 멋진 둘레길이 있는데요. 구청에서 예쁘게 심어놓은 천일홍 묘종을 남자 어르신이 뽑아가는 거를 산책하다 목격을 했는데 아... 한마디 할까 그러다가 그냥 지나쳤는데요. 주말 지나서 산책을 갔더니 다 뽑아가 버렸더라고요. 아... 다 같이 시민이 예쁘게 보라고 심어놓은 걸 작은 거 몇 개만 남겨놓고 모두 뽑아갔어요. 혼 좀 내주세요. 어떤 시민인지.
0: 아저씨! 아저씨! 이 아저씨가 정말 진짜 생각 있는 거 없는 거야 정말로 아 진짜 왜 이렇게 사람이 이기적이야 그걸 왜 뽑아가 당신 거야 그게 당신 돈으로 심은 거야 이게 세금으로 산 거 아니야 이거 다시 심어라 다시 갖다 심어 천일홍 천일홍 뭐 엄청 이쁜 거 아닙니까
1: 그렇지
0: 어? 예. 어서 진짜 아 정말 뭐라고 누구
1: 뭐
0: 누구 테슬라 누구야 일론 머스크가 만든
1: 어? 수, 저게
0: 뭐야? 뭐?
1: 미, 저게 이제 뭐야? 로켓.
0: 네. 로켓 뭐지?
1: 몰라 이름 잊어버렸어.
0: 일론 머스크가 만든
1: 스타쉽 그, 스타쉽
0: 스타쉽 태워가지고 그냥 화성으로 보내까 보내버릴까 보다 진짜.
1: 그렇지.
0: 어? 이 아저씨가 진짜 아저씨 미쳤어!
1: 지금 문학적으로 한번 해보자 그러면. 갑자기 형이 생각이 났는데 어.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고 그랬는데 너는 꽃으로 맞을 거야 한마디.
0: 뭐?
1: 꽃으로 꽃 플라워 네, 네, 네. 딴 생각하지 말고 이 사람아 네, 네. 그러니까. 날 더운데
0: 천일홍 다발로 그냥 싸대기를 확 진짜 때려버릴까 보다 진짜
1: 그렇게 얘기하면 문학적인 속도 아, 떨어지잖아 그럼. 함량이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고 그랬는데 네, 네. 너는 꽃으로 맞아야 돼
0: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저씨는 꽃으로 뭐, 아, 고추가 아니라, 고추.
1: 발음 좀 똑바로 해. 내가 언제, 그거라고 그랬어. 플라워, 플라워.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고.
0: 고추로도 때리지 말라고 그랬는데, 어? 아저씨는 고추로 맞,
1: 너는 고추로 맞을
0: 수
1: 좋습니다.
0: 발음이 좀 이상하다. 에. 천일홍, 천일홍.
1: 너 지금 일부러 그러는
0: 아니,
1: 거지?
0: 아니야.
1: 네, 예, 일부러 그러는 거
0: 천일홍 나온 김에 저 신청곡은 천일 동안 부탁합니다.
1: 그것도 뭐야?
0: 이승환의 천일 동안.
1: 아.
0: 천일 동안.
1: 누가 신청 누가 썼어?
0: 아, 그냥 제가 한 거야.
1: 오. 오빠 블로그 틀어 주겠대. 예.
0: 아, 진짜요?
1: 그, 출연진도 못 주겠는데, 니 부탁 하나 못 들어주겠냐는데.
0: 천일 동안.
1: 그거 빨리 노래 들어. 아우, 더워 죽겠어, 이게. 자, 빨리 듣겠습니다. 왜 안 들어?
0: 이따 해요, 그럼. 이따가.
1: 나 나온다. 노래도 늦게 나오나 봐.

0: 네, 이승환의 천일 동안. 이거 최국 씨가 신청한 노래 아니야?
1: 천일홍.
0: 천일홍.
1: 네, 사연 때문에.
0: 예. 네. 그랬더니 1566님이 아까 그 문자 보냈니? 제가요, 꽃이름은 잘못 썼어요. 천일홍이 아니고 백일홍이에요.
1: 아 참, 진짜. 아, 지금 노래 다 들었잖아요, 지금. 아, 천일홍이라고 해서 노래 들었더니 이거. 아, 이거 어떻게, 이거 뭐. 아이고. 노래 이거 반납도 안 되고 환불도 안 되고 환장하거든요.
0: 아, 근데 천일홍이란 꽃이 있는 건가?
1: 몰라, 나 있는 줄 알았지.
0: 백일홍은 제가 알겠는데, 천일홍이라고, 아, 있네.
1: 오, 있네, 있네. 네, 네.
0: 지금 이제 이미지 이제 올려놨네.
1: 그럼 천일홍은 어. 천일 동안 진짜 뻘긋하는 거 아니에요?
0: 그렇지.
1: 안 진다는 네. 거 아니야? 네,
0: 천일. 오, 천일하면 또 이 문학적으로 또 생각나는 게 뭐가 있을까?
1: 천일? 응. 어. 문학적으로요?
0: 그렇지. 역사적으로.
1: 역사적으로?
0: 어, 영국에. 어,
1: 천일천하?
0: 영국에. 잉글랜드.
1: 천일전쟁?
0: 잉글랜드에 무슨 천일전쟁이 있어.
1: 잉글랜드?
0: 영국.
1: 영국. 그러니까 천일.
0: 천일에.
1: 천일야화.
0: 앤 있잖아. 천일에 앤.
1: 천일에 앤?
0: 그래. 헨리 8세.
1: 아 그래요?
0: 그거 모르냐?
1: 나 우리나라 역사하기도 바빠요. 공부하기도.
0: 알았어.
1: 내가 뭐 영국 걸 왜 관심을 가져야 돼.
0: 아이고.
1: 엘리자베스 알면 됐지.
0: 교양이지 교양. 예. 자.
1: 어, 형님 진짜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0: 아, 그 넷플릭스에서 다 해 그런 거. 유튜브에도 널려서 그런 거.
1: 아, 그래요?
0: 꼭 뭐 책으로 읽어야 되냐.
1: 저도 꼭 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자, 천일홍이 아니고 백일홍이었다는 거 네. 지금 다 바로 잡겠습니다. 이번에는 3449번님 네, 문자요. 여기 전북 익산인데요.
1: 네.
0: 아파트 단지 안에 헬스장을 가끔 이용하는데요. 근데요, 한 아주머니가 여러 명이 사용해야 할 선풍기를 회전시키지 않고 항상 자기 방향으로만 고정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또 러닝머신 뛰면서 주변 사람들도 의식하지 않고 텔레비전 볼륨을 크게 해놓고 있으니 진짜 함량 미달 아닙니까? 최욱 씨. 정신 바짝 차리도록 혼 좀 내주세요.
1: 아, 정말.
0: 최욱이라고 했는데, 재미삼아 쓰신 것 같거라.
1: 아, 네. 그렇죠. 예. 네.
0: 자, 참교육시켜.
1: 아, 정말.
0: 참교육!
1: 이런 아, 진짜 아주머니들, 아니, 그, 이 아주머니 왜 이러시. 아줌마! 아줌마 거야, 이게? 아, 개인 헬스장이냐고! 아, 이 사람들 다 이렇게 피해주면서 선풍기, 나도 더워! 당신만 땀나? 아줌마만 땀나냐고! 나도 땀나! 왜 아줌마만 써? 왜? 그럴 거면 집에서 하든가 집에서 집에서 그냥 이거 뭐야 이거 그거
0: 아유 말을 해 뭘 뭐해 그래
1: 장판 깔아놓고 그냥 혼자 하든가 아줌마
0: 네.
1: 집에서 해 집에서
0: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같이 써야죠
1: 그래서 뭐 살 빠질 것 같아? 네. 이거 아줌마 같은 사람들이 한 3일 나오고 안 나오더라고 보니까 아 계속 나오시 계시나?
0: 그 어떤 분은 또 그런 거 있어. 어떤 특정한 운동 기구를 근데 전세낸 분 있어.
1: 그러니까
0: 그냥 하지도 않으면서 거기 앉아가지고 스마트폰을 보고 있어.
1: 아
0: 스마트폰 집에 가서 막 그래.
1: 운동도 안 하고.
0: 그러니까
1: 뭐, 거기 가면 뭐 벤치야?
0: 아니 뭐 30분을 앉아 있는 거다.
1: 그 공원이냐고 거기가 어. 뭐 거기가 무슨 뭐 아줌마 테레비 꺼 이어폰으로 이어폰으로 자. 뛰라고 제발 좀 런닝머신 올라왔으면 왜 거기서 테레비만 봐?
0: 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 저 뭐예요? 그 보도 전문 채널 빨간 자막이 나왔는데 2시 45분에 네. 김포 운양동 물류창고에 화재가 났다.
1: 아유,
0: 1단계 대응에 들어갔다 됐어요. 뭐 찾아보세요. 예. 네. 저 PD가 되면 저런 거 보면은 아유. 지가 먼저 이런 게 딱 올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저런 속보가 있으면?
1: 그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네.
0: 왜 아니, 그걸 내가 먼저 얘기를 해야 돼.
1: 왜? 그걸 네? 왜 같이 가려고 그래요. 그걸,
0: 네. 왜? 겁나?
1: 네.
0: 제가 겁나?
1: 아, 그럼요. 저는 한번 겁먹으면 평생 겁먹어요.
0: 네. 자.
1: 아, 그렇네, 근데.
0: 이제 올려놨어. 이제 올려놨어.
1: 진화가
0: 어?
1: 돼야 될 텐데.
0: 속보, 김포 물류창고의 화재.
1: 아이고.
0: 초방대응 1단계 발령. 예. 2시 45분쯤에요. 김포시 운양동 소재 물류창고에서 불이 나서 당국이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를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 사진이 인터넷으로 올라와 있는데 아파트 단지 숲 뒤쪽 배경으로서 아주 어마어마한 검은 연기가 하늘을 향해서 치솟고 있네요. 네.
1: 좀 크게 난 것 같은데.
0: 그러니까, 예. 자, 일단 인명피해는 아직 없다.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 그러니까요.
0: 자, 이번에는 3983님이에요. 190, 920 안녕하세요. 요즘 건강 위하고 취미 활동으로 자전거 타시는 분들 많거든요. 제발 근데 찻길 한가운데에서 안 탔으면 좋겠어요. 너무 위험해요. 우리나라가 자전거 도로가 얼마나 잘 돼 있는데 그리고 길 바깥쪽에서 타시라고요 하면 막 화내고 술 냄새도 나요. 천만 원짜리 자전거 타면 뭐합니까? 음주운전 하는데. 야, 아니 자전거 음주운전하는 사람도 있나 보지?
2: 큰일 날라.
0: 이거는 참교육 이번에 너 제대로 해라 너. 형이 이렇게 열심히 읽어드리잖아. 가만있어 봐. 남았어. 술 마시고 차도 안 가운데에서 자전거 타시는 분들한테 구기형 화 좀 내줘요. TBS에 정상 응원합니다. 그리고 날도 많이 더운데 구기형 한에다 열을 넣어서 쓰러지는 거 아닌가 걱정까지 됩니다. 네. 자 이제 내가 다 읽어드렸어. 참교육 들어가 참교육.
1: 야 차도 한가운데서 탄다고요 자전거를? 자전거를 차도 한가운데서? 어? 그래 죽어 그러다가! 그래 죽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지금! 거기다 자전거를 뭘 먹고 타? 술 먹... 이 양말 미친 네가 인간이야?
0: 한 번 더.
1: 네가 인간이야?
0: 한 번 더.
1: 네가 인간이야?
0: 한 번만
1: 어디 술 타먹고 어디서 자전거 이게 음주운전 자전거가 더 위험한 거야 어떻게 보면 이거 이거 수동이잖아 사이가 이렇게 운전 직접 이게 규정 잡아서 이거 타야 되는 거야 자전거.
0: 그렇지.
1: 첫날 양반 진짜 네가 인간이야?
0: 한 번 더.
1: 어디서 진짜 사람들 큰일 나고 너만 가는 거 아니야? 주변 사람들 다 피해 가는 거야 이거.
0: 한 번 더 해. 네가
1: 힘들어. 네가 인간이야?
0: 한 번 더.
1: 뭐 한 번 더 해요 자꾸. 아 나 이 형 진짜 아 좀 너무하시네. 아 정말 자기 몸 아니라고.
0: 야 한 번 하면 세 번을 해야지.
1: 아, 진짜 죽는 줄 알았어 진짜. 아 힘들어 죽겠는데. 네가 인간이야?
0: 그렇지. 여기까지. 아유 내가 옆에 있는 다까지 힘들다.
1: 아 근데 진짜 큰일 날라고.
0: 아 지금 이런 5400님이 김포 운양동 물류화재 다른 앵글에서 사진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한강 하류를 배경으로 해서 찍었는데 어우 저 어마어마하게 지금 높이 지금 여기 상암동에서도 가면 보일 것 같은데
1: 누가 보면 여기 무슨 폭탄 떨어진 줄 알아요.
0: 그러니까 말이에요.
1: 어,
0: 상암 운양동에 김포 골드라인 그 타보면 운양역이라고 있는 건 제가 봤는데 그건 반대 운양역까지는 제가 안 가봤는데 거기에 지금 큰 화재가 났다고 합니다.
1: 황정호 돈가스피디님의 동네
0: 쟤는 여기가 아니고 김포 한강 신도시 아, 그래? 여기 가기 전에 걸프에서 한 다음 정거장이고 아. 운양은 거기서 좀 더 가야 될 거야.
1: 좀 가깝죠 그래도. 아유 어떻게 그러나 큰일 났네.
0: 자, 큰 피해 없기를 정말 하고자 합니다.
1: 왜 이런 일이 자꾸 생기지. 아 짱.
0: 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최욱 씨 잠깐 쉬고 계세요. 실버돌 힘든 싱어입니다. 남산 씨가 부릅니다. 차만 타면 오는데 왜 안 오냐.

0: 네, 남대한 씨의 차만 타면 오는데. 네. 매주 금요일 날 지금 저희 힘든 시간 하잖아요. 아, 실버들. 예, 예. 60 이상만 참여할 수 있는 실버들 힘든 시간 하는데 이분이 이제 이번 주 금요일에 오면은 4승을 목표로 하시나? 그죠? 남대한 씨. 진짜?
1: 아, 그럼 이제 지금 힘든 시간이 지금은 이제 그 뭐야 시니어로 가고 있는 거야?
0: 시니어로. 네. 왜냐하면 좀 젊은 분들은 좀 잘 안 오시려고 그러더라고요.
1: 왜요? 왜?
0: 그래서 그냥 아예 그 뭐 이분들한테 아니, 저희가 출연해 드릴 수도 없고
1: 다양한 연령층으로 그러니까 하는 게 좋죠.
0: 그래서 뭐 연세도 있고 그래야지 또 저하고 좀 통하니까.
1: 아 그렇죠.
0: 또 그래서 여기 좋은 점이 많은 것 같아요.
1: 아 그렇습니다.
0: 그래요. 네. 하여튼 62살 실버들 대결로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1: 맞습니다. 네. 예.
0: 일산 멋쟁이 청취자께서 최국 씨 반가워요. 일산에서도 검은 연기 나오는 거 보입니다. 아니 그걸 떠나서 지금 동영상이 YTN에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어우 빨간 불길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보이네요. 근데 2시 45분에 첫 신고가 됐고요. 현재까지는 인명 피해가 없다고 합니다.
1: 와.
0: 이 한여름에 어우 저 빨간 화염이 엄청납니다.
1: 물류창고면은 저 물류창고 안에 있는 그 물건들 다 탔다는 거 아니에요?
0: 그건 뭐 기본으로 다 타지 않겠습니까? 저렇게 화염이 세니까.
1: 진짜 이거 뭐야 재산 피해도 엄청나요.
0: 아, 그러니까 말입니다. 예.
1: 아 어떡합니까 진짜. 아.
0: 자 이제 파란파도님께서 예, 문자를 보내셨어요. 일고양대 안녕. 요즘 복지관에서 바둑 두고 사는데 질만하면 재채기를 하면서 바둑판을 뒤집어엎어서 아, 뒤집어엎다는 거예요. 바둑판을 짚어서 바둑판을 흩어지게 해서 무효로 하는 더티한 아저씨가 있는데 세게 혼좀 내줘요. 바둑알로 이마를 몇 대 때려주고 싶어요. 아, 그러니까 아 바둑판을 아 이런 거구나. 질 것 같으면 애체하면서 손눈으로 바둑판을 이렇게 짚고 그러면 이게 흔들릴 거 아니야. 그럼 바둑알이 흩어진다. 그래서 무효. 네. 아 미안해. 아이고 이거 무효야 이렇게 했는데 이거구나.
1: 지금 내기 바둑하시나? 아 근데 조금 귀여우시네요.
0: 그러니까.
1: 네, 그래도
0: 나 뒤집어 없는 줄 알았대. 아, 그게 아니고 참. 이런 거야. 애취하면서 이렇게 하나 봐.
1: 페어플레이를 네. 해야죠. 페어플레이를. 왜 그러세요? 아 진짜.
0: 참교육 시켜 빨리.
1: 재채기 하시려면 이렇게 딱 이렇게 뒤 돌아서 이렇게 하면 되지.
0: 그렇지
1: 이거,
0: 그렇지.
1: 이거 진짜 지극히 의도적인 거 아닙니까?
0: 네가 인간이야. 네가 인간이야.
1: 그렇다고 뭐 재채기했다고 뭐 네가 인간이야까지.
0: 그거 알아서 해. 알아서. 아 내가 여기 떨어져 있을게. 네. 그래. 네가 알아서 해 이제.
1: 아저씨. 바둑하지 마. 바둑 두지 마. 아저씨는. 아, 나 힘들어서 지금 또 지금. 이 타이밍은 좀 어떻게 계속 질러. 좀. 아, 좀. 아, 제 심정. 이해를 해주셔야지, 형님. 예?
0: 아, 이제, 저기 이제. 신사적으로 하세요, 그래, 신사적으로.
1: 그거 하지 마.
0: 어, 신사적으로.
1: 바둑 둘, 저기도 자격이 안 돼요, 아저씨는. 저기, 빨리 이비인후과 가서 일단, 뭐, 기침 그거 고치시고, 이제 앞으로 저기, 오목 두세요, 오목. 알까기나 이런 거 하세요.
0: 그게 알까기. 재채기를 예. 일부러 하시는 거야. 예? 안 됩니다! 예. 자, 이번에는 1881번님. 안녕하세요. 제가 종종 가는 찜질방이 있습니다. 요즘 자영업자들 다들 힘드시잖아요. 찜질방이 이렇게 써 있어요. 외부 음식 가져와서 드시지 마세요. 어디 가나 다 써 있잖아요. 그죠?
1: 네네네.
0: 라고 빤히 안내문이 적혀 있는데도요. 꼭 어떤 사람은 과일이며 삶은 계란이며 싸와서 먹는 아줌마들이 있어요. 웬만하면 찜질방에 와서 식당 매점 매출 좀 올려주세요, 아줌마들. 지나가던 어떤 분이 한마디 했더니 과일은 음식이 아니잖아요. 과일 먹을게요, 그럼. 이러시는데 과일이 음식이 아니면 뭐예요? 매너 좀 지켜주세요.
1: 이게 뭐냐, 그럼?
0: 동네 찜질방 몇 개 안 남았는데 없어지면 아줌마들이 책임질 겁니까?
1: 아, 그러네.
0: 참교육 좀 시켜주세요, 최국 씨.
1: 아줌마! 아줌마! 아 정말 아줌마 때문에 다들 이 수많은 대부분의 좋으신 아줌마들이 괜히 오해받는 거 아니야 아줌마 때문에 아줌마 그거는 상식 아니에요 상식 그거 어? 거기 가면 찜질방 아 음식 가져와서 싸가지 말라는데 꼭 굳이 그거를 그래 거기는 뭐 먹고 살아 그러면 찜질방 뭐 먹고 살아 아줌마 그거 거기 찜질방 운영한다고 생각해봐 아줌마 그 찜질방 하는데 거기 손님들이 계속 먹을 거 싸가지고 하나도 안 팔린다고 생각해봐
0: 그렇지
1: 입장 바꿔 생각해보라고! 왜? 아예 그냥 가스레인지랑 그냥 가마솥 갖고 와서 거기서 밥을 해먹지, 왜, 왜, 왜, 왜? 어, 냄비 갖다 라면 끓여먹지, 왜?
0: 그렇지.
1: 그냥 밥을 해먹어야 좀! 같이 살자, 좀! 같이 좀 살고, 같이 좀 살아!
0: 이렇게 한번, 이렇게. 형이 하는 데도 한번 해봐. 어?
1: 네.
0: 형이 시킨 대로 해, 이제.
1: 네.
0: 찜질방에서 철렵 하냐, 그래.
1: 뭐라고? 뭐라 하냐고요?
0: 철렵.
1: 찜질방에서 철렵 하냐? 무슨 뜻이에요? 철렴이 뭐예요?
0: 철렴 몰라?
1: 뭔데?
0: 개울가에 속 걸어놓고 미꾸라지 매운탕 끓여 먹는 거.
1: 철렴이라고요?
0: 그 내천자에다가 산양할 엽자.
1: 아 진짜? 그 철렴이라고 하는구나.
0: 니은 그 젖변으로 인해서 천엽으로 쓰고 발음할 때는
1: 철엽으로
0: 니을 동화가 돼서 철엽 이렇게 읽는 거야.
1: 처음 알아.
0: 야, 뭘 처음 알아?
1: 아니 그 저기 뭐야 냇가에서 이렇게
0: 그걸 철렵이라고 그러잖아.
1: 미끄러 잡아먹 그런 것도 그렇지, 이렇게 그렇지. 한자 용어가 있구나.
0: 그럼
1: 대박이다. 철렵을 해쳐먹어 차라리 그냥 어?
0: 아니 그게 아니고 비유를 하는 거 아니야 이 사람아. 아 시키는 대로 해.
1: 알겠어. 저 했잖아.
0: 한 번 더 해.
1: 아, 뭐라고?
0: 그러니까 사우나에서 철렵하냐?
1: 사우나에서 철렵하냐?
0: 그렇지.
1: 하지만 그 사우나 좀 많이 가요, 여러분들.
0: 아, 이거 다 가르치면서
1: 의지하냐. 찜질방 좀 다녀오세요. 아, 찜질방 좀 다니세요, 좀. 맨날 좀. 어? 클럽만 다니지 말고. 찜질방 지금 거의 다 없어지고 있대잖아, 지금. 찜질, 야. 저 앞으로 저희 국무회의 이런 것도 찜질방. 지금 뭐 저기.
0: 아, 그거 좋다.
1: 네, 오늘 뭐 국조투기 이런 거 만드는데 국조투기도. 아. 다 찜질방에서 해, 찜질방에서.
0: 사우나 가서 해, 그래. 사우나 가서.
1: 찜질방으로 와.
0: 예.
1: 저 선관위 직원들 찜질방으로 와. 아, 그냥.
0: 자, 이번에는 5005번님이에요. 안녕하세요. 양꼬치 양다리 걸친 날 사장 김용남입니다. 아이고, 김용남 사장님이 문자.

0: 아주 길게 보냈네. 뭐 길... 화나는 게 있었나 봐.
1: 저분 얼마 전에 저 출마하신 분 아니에요? 김영관.
0: 아, 그 양분은 평택이고, 아, 네. 동명이인.
1: 동명인이시죠.
0: 저 구리 스택동에 네. 양꼬치집 사장님. 아, 예, 예. 여기 작년에 출연도 하셨어. 알겠습니다. 자, 읽어드립니다. 지난 비 오는 금요일 밤 늦게 귀가하는 딸을 우산 들고 마중을 갔다가 이런저런 얘기하며 오는 길에 비가 멎은 것 같아서 우산을 접으려 하며 걸었는데 갑자기 발에 뭔가 걸려 그냥 앞으로 고꾸라져서 가슴과 무릎에 피멍이 들고 아이고. 갈비에 실금이 생겼어요. 병원 다니면서 그래서 지금 고생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김영남 사장님 그러시네. 정신 차려보니까 인도 보도 한가운데 낮은 벤치를 만들어 놓아서 걸려 넘어졌어요. 시청에 알아보니 버스 정류장이라 새로 해놨다는데 아. 1m만 가로수 라인으로 해놓았어도 괜찮을 텐데 하교길 학생들도 벤치 피하느라 급하게 핸들 꺾는 모습을 봤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시설물 설치할 때는 조금 더 신경 써서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최국 씨가 관계자들 참교육 좀 시켜주세요. 잠깐 지금 말씀하시는 저 벤치가 뭐냐 하면 이... 뭐야, 그 무릎 높이까지 오는 길게 된 저, 그 벤치예요, 그죠?
1: 저기 사이드는 인도에 돌. 네.
0: 그러니까.
1: 저 부딪히면 그냥.
0: 그러니까 한밤중에 가니까 조명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저기에 네. 발이 걸려서 넘어져가지고 아, 네. 지금 피가 무릎에 피멍 들었지 갈비에 실금까지 갔대잖아.
1: 아, 진짜.
0: 이 저는 그래. 예? 뭐든지 말해요. 그 뭐 이번에도 지방선거 있었습니다만 자치단체장들이 네. 항상 부르짖는 게 뭔지 알아? 제일 먼저 가장 많이 부르짖는 게
1: 뽑아주세요.
0: 시민의 아니. 자기가 자치단체장 되면 네. 시민의 뭐에 대해서 가장
1: 안전 안전
0: 그래 말로만 하냐 그래
1: 말로만
0: 말로만 안전이냐
1: 말로만 그래. 안전 말로만 안전 진짜 어 생각 좀 하고 해 생각 좀 하고 진짜
0: 현장에 가봐 하고. 그래 현장
1: 어떻게 안 만드니만 못 하냐고 안 만드니만
0: 어? 현장에 가봐
1: 가서 진짜 현장에 가가지고 딱 보면 알잖아 아 여기다 만들면 되겠구나 여기다 달면은 안전하겠구나 이거 다 보면 알 텐데 그냥 무지성으로
0: 여보 그게 아니고 네. 여기다 만들면 좋은데 밤에 잘 보이게 해야지 그래야지 이 사람은
1: 아니 너무 가운데다 만들어놨잖아요 그리고
0: 아니 그러니까 아 그것도 그래 알아서 해 이제 이제 해 너
1: 조명도 설치하고
0: 그렇지
1: 자
0: 실금 까졌을 때잖아 그래
1: 많이 다치셨대잖아
0: 돈 내놔 그래 돈 내놔
1: 돈이요?
0: 치료비 내놔
1: 치료비 내놔 치료비 내놔 자
0: 어떡할 거야 이거 시민이 다쳤는데
1: 진짜 이거 너무 진짜 이게 어떤 뭐 이거 뭐라 그래야 돼 이거 설치하신 뭐 공무원들이라고 그래야 되나 뭐라 그래야 돼 어?
0: 예? 공무원이 설치하고 이제 일일이 줬겠지 예, 하청을 예. 줬겠지
1: 아니 아, 어찌됐건 이 공무원이
0: 담당과가 있겠지
1: 담당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 담당하신 분들이 이거 진짜 너무 하신 거예요 이런 거
0: 현장 가봐 그래 현장
1: 예? 현장 현장을 가가지고 진짜 이런 걸 어?
0: 탁상 행정하지 말고 현장 행정해.
1: 그렇지, 그렇지. 탁상 행정 때문에 그래, 이게.
0: 아, 형이 시킨 대로 시간 없어. 자.
1: 사명감이 있어야지. 사명감이 정말.
0: 아, 가만히 있어봐.
1: 의무적으로 하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 아니야.
0: 탁상 행정하지 말고 현장 행정해.
1: 탁상 행정하지 말고 현장 행정해.
0: 그렇지.
2: 좋아? 좋으세요?
0: 딱 잘 좋아. 아, 라인만 좀.
2: 이렇게 저기, 그 뭐야? 꼭두각시처럼 이용해 먹으니까 좋아.
0: 아니 이 사람은 내가 뭐 어거지로 하냐?
2: 아 그러니까
0: 아유 이거 옆에서 저 가르쳐 주는 거 아니야? 너무 작가봐. 아니 그 옆에 가만히 있으면 또 나보고 가만히 있는다 그러고.
2: 저 너무
0: 가르쳐 주면은 또 뭐 시켜서 좋으냐 그러고.
2: 뿌듯해서 그래요. 형님이 좋아하시니까 너무 좋네.
0: 아이고. 아. 자 하여튼 현장 한번 가보시기 바라. 동네가 구리야 구리. 구리면은 구리시청.
2: 네네.
0: 그지?
2: 뭐 그런
0: 구리시청.
2: 그러겠죠. 네. 네.
0: 구리시청.
1: 당신 당장 다시 설치해. 네.
0: 자, 예, 거기까지 하고요. 9일, 저 하여튼, 김용남 사장님 빨리 전 날 나으시길 바랍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9134번님께서 최국 씨가 화내는 코너 맞아요? 최국 씨가 오히려 혼나는 분이.
2: 겸사겸사 하는 코너네.
0: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최국 씨 오늘 고생 많았고요. 예. 네. 류지강이 부릅니다. 이쁘니 꽃뿐이 노래 들으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누가 최고다?
1: 내가 최고다!

네가 인간이야 재밌게 들으셨나요? 네, 2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노래 한 곡 듣고 3부 하겠습니다. 윤윤서 양이 부릅니다. 문경세제 너무 높아 님이 안 온다.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이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2: 열심히 장사했는데 왜 안 될까요? 열심히 하는 것과 잘하는 건 다르거든요. 내 방법이 맞는지 혼자서는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누구나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새벽에 문을 여는 사람, 올바른 방향을 찾는 사람, 오늘 안 됐어도 내일 다시 시작하는 사람, 서울은 그런 사람들 덕분에 움직입니다.
3: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오늘을 버텨 내일을 만드는 사람들.
2: 방향만 잘 잡으면 달라집니다. 자영업자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3: 이 캠페인은 수도권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장사의 신과 TBS가 함께합니다.
4: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 위력이 센 태풍은 한순간에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5: 태풍 경보가 발령됐을 때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하실 때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절대로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로 침수 지역을 지날 때는 저속으로 운전하시고, 만약 도중에 시동이 꺼졌다면 다시 켜지 마시고, 견인 차량의 도움을 받거나 밀어서 차량을 높은 지대로 옮겨야 합니다.
4: 태풍을 대하는 현명한 자세, 사고 위험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0: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1: TBS 교통정보. 숨이 턱턱 막히는 폭염이 계속되면서 폭염에 따른 화재 위험 경계 경보 발령으로 냉방기와 실내 배터리 등 전기 화재 위험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문어 발식 콘센트 사용을 금하고 낡거나 손상된 전선이나 코드는 즉시 교체해야 합니다. 에어컨 실외기 주변을 환기하고 불에 타기 쉬운 물건을 실외기 주변에 두지 않고 과열되면 에어컨 사용을 잠시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터리는 인증받은 충전기만 사용하고 전기 제품 사용 후에는 반드시 전원 플러그를 뽑아두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고요. 강변북로에 사고 났습니다. 구리 방면 마포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정체인데 한강대교 조금 지나 1차로에서 사고 났고요. 반대 일산 쪽으로는 마포대교 부근 1차로에서 사고 나서 원효대교부터 밀립니다. TBS 교통정보였습니다.

0: 피컬을 씹어먹는 박력과 흥분. 듣지 않고는 믿을 수 없는 소. 라디오 역사 초유의 황금 같은 사나이. 그의 이름은?
1: 우리 사이에 동성명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0: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2: 절찬리 방송 중.
3: 3부 첫 곡입니다. 강릉 김여선 부부가 부릅니다. 주르륵 주르륵 비가 내리네. 비가 된 사람

0: 라디오 전속 미녀 가수 두 분과 함께합니다. 대결
1: 사랑 대결.
0: 했는데 아, 잘 맞췄습니다. 여기서 보세요. 좀 조용히 좀 하시고. 자, 제사만간교 아닙니다. 대결 서강대교입니다. 성인 가요계 미모 서열 1, 2위 가수입니다. 오깔았지 강민주 씨.
2: 네, 미모 1위 가수 강민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0: 신곡으로 딜팡 딜팡.
2: 딜팡 딜팡.
0: 서지현 씨 두 분 나왔습니다. 어서 오시고요.
3: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뭐라고요? 자,
0: 그리고 지금까지 제 보조 MC로 예, 이 김태발 씨가 많이 수고를 해주셨는데
2: 드디어 잘렸나요?
0: 잘린 게 아니고 스스로 나가 했어요. 아~ 여기 출연을 못 받으니까 생활 전선에 지금 뛰어들고 있다니까. 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파블로 PD가 미국에서 갓 돌아온.
2: 아, 이제 글로벌하게.
0: 홍콩 누아르 주연 배우 역할 하실 분인데 보조 MC로 불렀어. 유현상 씨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4: 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0: 청취자분께 인사 좀 해주시죠.
4: 네, 오랜만에 네. 찾아뵙는 것 같아요.
0: 미국 잘 있습니까?
4: 아, 뭐요?
0: 미국 잘 있어요? 미국 갔다 오셨다면서.
4: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0: 미국 갔다 있는지. 오셨다면서.
4: 아니요, 그냥 뭐, 잠깐 이렇게.
0: 아, 라스베가스 그쪽에 그 잠깐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뭐 공연 같은 것도 하십니까?
4: 네, 공연도 하고.
0: 뭐 어디서 하셨어요?
4: 거기가 어디더라?
0: 아니,
4: 잠깐만. 말... 근데 네. 오늘 우리 민주 씨랑 네. 지호 씨랑 저랑 같이 하는 거예요?
2: 네.
4: 이거 잘못 나왔다. 네. 나 이 사람들 싫어. 너무 쎄.
0: 형님, 싫고 하는 싫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4: 아, 그건데?
0: 보조 MC이 계셔야 돼.
2: 어, 저희도 네. 편한 태발이 형이 나아요.
4: 아니, 근데 그 친구 왜
2: 저도 반도서? 별로 현상이 오빠를 좋게 안 봅니다. 네.
0: 유현상 씨, 아까 뭐 제가 쉬는 시간에 잠깐 대기실 가서 보니까 세 분이 뭐 과일도 같이 드시고 오손도손 아주.
4: 억지로 먹었어요. 억지로.
0: 예. 네. 저 어때요? 그 강민주 서지호 후배 가수 어떤 평가를 좀 해주시면 선배 가수로서.
4: 아, 사실 저 우리 가요계에서 제가 제일 예뻐하는 네. 좋아하는 동생이에요.
0: 네, 예,
4: 예. 지호 씨는 뭐 옛날 어릴 때부터 네. 어릴 때 이렇게 아이돌 할 때부터
2: 네. 스승님이죠.
0: 형님 저 그 선글라스 이번에 라스베가스 가서 새로 사신 것 같아요.
4: 어, 이거 비싼 겁니다.
0: 어, 그러니까 질이 다른데 벌써.
4: 어, 이거 뭐. 뭐.
0: 아니, 그러니까 전에는 그 한 장 까만 거.
2: 아니, 저 엊그제 그 야시장에서
0: 형님 저 눈동자가
2: 같은데.
0: 지금 보여.
4: 아, 눈동자 보여?
0: 어, 보여요.
4: 아니, 근데 참 이 귀한 시간에 꼭 그런 얘기 해야 되는데. 아니,
0: 귀한 정보 아니겠습니까?
4: 아니, 뭘. 오늘 잘못 온 것 같아. 난 왜.
0: 역시 저 미제를 쓰고 다니시니까 더 좋은 것 같고요.
4: 아니, 네. 저는 오늘 제 스페셜인 줄 알았어요.
0: 누가 그래요?
4: 아, 저 김경래 PD가 형.
0: 제가
4: 오늘은.
0: 또, 제가 또 거짓말 한 거야.
4: 거짓말 한 게 아니라
0: 보조 MC 한다고 얘기 안 했어요?
4: 안 했어요. 거짓말
0: 뭐 한다고 저 불렀어요, 형님을.
4: 아니, 형, 오래간만에 한번 나와주십시오.
0: 네.
4: 너무 저 허리케인 저 청취자 여러분들이 네. 너무 예전에 그 어느 날 방과 인생이라는 노래를 틀었는데 네. 그렇게 문자가 많이 왔다고 저한테.
0: 그러니까 예, 형님이 속으신 거예요. 하여튼 아, 보조 MC로 가셔야 됩니다.
4: 네, 네, 알겠습니다.
0: 자, 일단 네. 자 우리 대본에 따라서 몸풀기 코너가 있어요, 형님. 네.
4: 뭐야?
0: 예, 강민주 서지호 씨는 이제 쭉 해봐서 아는데 자 첫 번째 대결이 이제 서강대교 대결의 첫 번째 코너가 몸풀기 코너인데
2: 네.
0: 오늘은요 유현상 씨 모신 만큼 유현상 씨의 명곡이죠. 예.

0: 을 보여주시면 후배들한테.
1: 아 오늘은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
0: 제가 할까요 제가?
1: 아, 여자야 여자야
2: 진짜 진짜 까불면서 불렀네. 진짜 좀 진지하게 불러야 되는데 왜 저래?
1: 여자 이 뭐야?
0: 아니 그 형님이 시범을 한번 보여주셔야지.
1: 아 칠 테니까. 아,
0: 자 그러면 네 그러면. 서지효 씨부터 여자야 1점 라이브로 하겠습니다.
3: 언니부터요.
0: 그리고 잠깐만 강민주 씨부터 네, 할래요? 네. 그리고 저 반주기 지금 플레이어를 강민주 씨의 이제 매니저입니다. 예, 고대석 실장님이 제 뒤에
3: 너무
0: 카메라 좀 비춰봐 여기 손 한번 들어주세요. 야 모자 멋있다. 너, 네, 우리 저 강민주 씨 매니저예요. 아니 저거를 네. 김태발 씨가 하는 건데 여기다 놓고 네. 생활전선에 뛰어들어가지고 없잖아요. 저도 못 만지고. 그렇다고 형님 보고 만지라고 하긴 너무 심하지.
1: 안 되지.
0: 그죠? 그래서 하여튼 플레이어는 자, 우리 고대석 실장님께서 해주시고 강민주 씨부터 여자야 1절씩 부르기 대결 시작합니다. 자, 고 실장님 준비 됐습니까? 예, 틀어주세요. 해주셔야 돼.
1: 야.
0: 아,
1: 섹스 없어.
0: 아, 좋아.
1: 오,
0: 여자야.
1: 노래 한 개 놔두세요.
0: 그럴까요?

강민지 씨가 여자야 1절이야. 여기까지 야. 했고. 네. 자, 이번에는 서지호 씨가 1절을 라이브로 듣겠습니다. 자, 안주 주세요.

0: 절을 또 맞춰보자.
1: 여자 원곡자 이제 유현상 형님이 두 분 라이브 일단 좀 평가를 좀 해주시고. 네?
2: 근데 저...

0: 대충 하지 마시고 좀 디테일하게.
1: 하여튼 이 자리를 빌어서 하여튼 우리 두 분께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저 여자 이런 곡이 이렇게 좋은 곡인가. 제가 노래를 감상하면서.
0: 아, 새삼스럽게.
1: 네. 네. 네. 그렇게 이제 생각도 해봤고. 예. 사실 제가 이 노래, 두 분 노래를 듣고 지금부터 뭐라 해라고.
0: 평가를 누가 더 잘했느냐, 이렇게 디테일하게. 강민주 가수는 어떤 점에서 여자를 완벽하게 소화했다든지 서지효 씨는 어떤 점에서 잘했는지
1: 그거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꼭 이제 오래간만에 나왔는데 이렇게 싸움을 시켜야 되나?
0: 형님 싸움이라고 그러면 안
2: 우리 싸움 안 해요.
0: 평가를 해달라는 건지 싸움을 치라고 했어요.
1: 이 친구들 눈 봐. 눈 지금 오빠만 쳐다보고 있잖아.
0: 근데 지금은요 몸풀기 코너기 때문에 누가 이겼어 해도 괜찮아. 네. 누가 해도 괜찮아.
1: 자 그럼 평을 하겠어요. 네.
0: 몸풀기로
1: 지호야.
2: 네.
1: 민주야.
2: 네네네.
1: 사실 저, 제가 노래를 감상하면서 제가 느낀 게, 숲이라는 게 연상이 되더라고요.
0: 숲. 포레스트.
1: 숲.
0: 먹는 스프요?
2: 스프?
1: 가만히 있어봐. 지금 평화도. 아니, 지금 내가 이렇게 감정을 잡으면 거기서 아, 먹는 숲? 이러지 마시고.
0: 아, 그러니까 뭔지 얘기해.
1: 사실 저, 지금 서지호 씨부터 평을 해드리겠어요.
2: 네.
1: 서지호 씨는 빌딩 숲이 연상이 되더라고요.
0: 빌딩 숲이. 숲. 숲이가 하시면 안 되고 숲이 그렇게 발음하셔야지.
1: 내가 아나운서야? 그냥 하면 되는 거지.
0: 아, 빌딩. 자, 큰 빌딩이 생각이
1: 나. 목소리나 표정이나 그 음색이나 이런 게 빌딩 숲. 그러니까 도시의 그런.
0: 차도녀. 차도녀.
1: 그런 분위기가.
0: 어떤 점에서 그래요?
2: 목소리 색깔.
1: 아, 좀 가만히 있으니까.
0: 아니, 도시에 빌딩 갔다 그러면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1: 근데 얘기했잖아. 목소리나, 네. 목소리, 음색이라든가 표정이라든가 감정이라든가.
0: 네.
1: 이런 게 저, 그러니까 회색 색깔이 나는 그 빌딩 숲 같은.
2: 네.
1: 네, 그런.
0: 마음에 들어요, 서지호 씨?
2: 네, 방금? 마음에 들어요.
0: 오케이. 네. 강민주 씨는?
2: 도시잖아요.
1: 아직 안 끝났는데 그거 하면 안 되지.
0: 계속하세요.
1: 그죠. 우리 강민주 씨는, 네. 나무가 이렇게 울창한 아주 수, 그러니까 주위에 이렇게 사찰이 있고, 그러니까 산세, 그러니까, 그렇지. 이런 뭔가, 그 여자의 한이 담겨있는.
0: 사찰이 있는 계곡?
1: 계곡이 아니라 그랬잖아.
0: 숲이에요, 그냥?
1: 숲이지.
0: 계곡은 없어.
1: 아, 있게 해줘요?
2: 그러니까 저는 빌딩 숲이고, 언니는 그렇지. 산숲이다.
1: 숲 같은? 네. 그러니까 우리.
0: 북한 산숲.
1: 아니, 나 안 해. 아, 진짜.
2: 오빠 진짜 그래. 삐져요.
0: 아니, 오케이. 네. 알았어요.
1: 아니,
0: 여기는 사찰이 있는 숲 같고.
1: 그래, 숲이 연상이 숲 되고.
0: 여기 빌딩 숲 같고.
1: 빌딩 숲.
0: 네. 그래서 두 분이. 평가가 뭐 맞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그림만 그리고 계시는데, 네. 누가 더 잘했냐 이거예요. 그건 아니, 해주셔야 돼.
1: 아니, 지금 열심히 하고
0: 강민주가 있는데. 강민주가 잘했냐, 서지호가 잘했냐.
1: 최일구 씨. 예.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림만 그리고 있다고?
0: 아, 뭐 그림만 그리신 거 아니에요?
1: 아, 난 지금 노래를 감상하면서 평을 한 건데.
2: 아, 그런데 진짜 싸우지 마시고.
1: 그러면 누가 잘했냐?
2: 네,
0: 그렇죠.
2: 네, 네.
0: 네. 또 마음 약해서 못하시지.
1: 못하지.
0: 아니, 왜냐면. 자, 비긴 걸로 하겠습니다.
2: 네.
0: 자. 오케이. 자, 여자야를 일찍 불렀는데, 강민주 서지호 무승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형님, 저 오늘 역은 저 보조 MC세요.
1: 아, 네. 그래요?
0: 네. 그러면 제가 주 MC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제가 뭐 얘기하는데 자꾸 옆에서 저를 혼내시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1: 아,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0: 아니, 그러니까 뭐 말하는데 너 왜 끼어드냐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되고, 네. 형님의 보조 MC 역을 오늘 아주
2: 아니 왜 이렇게 오늘따라
0: 청취자 문자 좀 저 빠블로 가지고 올려놨거든요. 소개 좀 해주세요.
1: 누가 제가
0: 네. 형님 소개를 해드려야 되죠.
1: 5558
0: 번님이 5558 번님이
1: 아, 번님이 네. 나는 언니라고 그러죠.
0: 네, 마지막에 네 글자 적어 네 번.
1: 5558 번님이 네. 유현상님 너무 웃겨요. 서지호 언니 한 표.
2: 아유 감사합니다.
0: 한 표 줬어요.
2: 와
0: 또
1: 아. 예. 6245 번님
0: 예?
1: 유현상 씨가 아니라 강민주 서지호 두 분이 불렀으면 더 이게 뭐야? 이런 건 나보고 시키지 말라니까. 겉도 쓸 것 같은데요?
0: 야, 아유 형님 청.

0: 청취자가 이렇게
1: 정답.
0: 청취자가 이렇게 올린 걸 왜 절 모르세요?
2: 오랜만 나온 건 알 텐데 저러면 안 되지.
3: 또 그 다음에 김달봉 청취자.
2: 김달봉.
3: 예. 현상 형님 해야죠. 김달봉이 뭐예요? 김달봉님.
2: 아, 님이라고.
3: 아 그래야죠. 예. 네. 네. 어렵죠.
1: 미국에 넘어가겠어. 네.
2: 달봉이 동생 같은데.
3: 아, 그래요? 그거 달봉아하고 하세요, 그러면.
2: 달봉아. 현상 형님한테 평가를 맡기기에는 또 왜 이래? 또 무리가 예상됩니다.
3: 무리가 됐잖아요. 결국에 무승부를 갔지 않습니까?
2: 아니, 그래도 네. 누가 잘했, 이런 건 안 되지.
4: 자, 그리고요. 두 번째 즉석 라이브 대결 가기 전에. 자. 강민주 씨, 서지효 씨, 유현상 씨가 오랜만에 네. 신곡을 네. 내셨어.
1: 네네.
4: 노래 제목이 아내. 아시아인의 아내를 얘기하시는 거죠?
2: 여자의 아내를 생각한 것도 있지.
1: 여자의 이탄인가요?
2: 어, 지호야.
1: 아내?
2: 오빠가
3: 가만히
2: 좀,
3: 있어라.
2: 오빠가 좀 얘기하고 있어. 느끼지 마.
1: 아니.
5: 근데
1: 잠깐만. 이 좀 언니 좀 문제가 있잖아.
5: 지금
1: 있잖아.
5: 약간 문제가 있는데.
1: 문제가 많아.
5: 왜냐면은 지금 현상이 오빠는 뭐 사석에서는 오빠라 그러지만 네. 오늘은 저희가 서강대교 저희가 대결하는 건데.
1: 보수 MC가 말이 너무.
2: 그럼 니네들 서강대교로 가.
5: 태도가 왜 이렇게 불량해요? 보수 MC가.
2: 그러니?
5: 바로 앉아서.
1: 아니, 그것도 그런데. 아니, 저희도 조금 말하고 그러는데, 오늘 끼어들 틈새가 없네.
4: 자, 자 여기까지 하고.
1: 대단하시오.
4: 여기까지 1분 토론 마치고. 자, 아내 신곡. 어떤 곡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2: 그렇죠. 제 아내를 생각해서 네. 제가 이제 글을 쓰고 곡을 붙이고 노래를 했죠.
4: 아, 형님이 송라이터입니까, 그러면?
2: 아, 나 진짜 미치겠네, 진짜. 알면서 그래.
5: 일부러. 알면서. 맞아요, 네.
4: 근데 이거 모르지다고 어떻게 알아요? 신곡이라는데.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2: 신곡? 예. 이거에 대해서?
4: 안 해.
2: 안 해.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안 해.
4: 형님이 쓰셨다 이거죠, 노래를?
2: 그렇죠. 네, 내가 네. 곡을 쓰고 글을 쓰고 노래를 하고.
4: 네.
2: 아, 안 해. 진짜 안 해보니까 그냥.
4: 형님은 가수하지 말고 개그맨 하시면 더 좋았을 것 같아.
2: 네? 아니, 아, 그러지 말고.
1: 자, 내용을 좀 알려주세요.
4: 아니, 내용을 얘기해주세요.
2: 아내는, 우리 했죠. 그러니까.
4: 와이프를요?
2: 남편들의 이야기. 네. 남편들이 아내한테 좀 더 잘해줬으면.
3: 저준선이 애처로워, 뭐 이런 거예요?
2: 진짜. 네.
3: 아이고, 참. 알았어요, 알았어요. 계속 조금만 더 설명해주세요.
2: 방송 끝나고 나 좀 보자.
4: 알겠어요. 자, 그러면. 자. 남편들 입장에서 본 그렇죠. 아내를 그린 노래다.
2: 제가 설명을 하면. 네. 남편분들 또 음악을 듣는 분들이
1: 공감.
2: 집중을 해서 못 들어요.
1: 네.
2: 그렇지만 제가 설명을 요 정도만 하면 네. 집중을 합니다.
1: 자,
2: 그리고 문자를 엄청 보냅니다.
4: 아, 안 보내시면 어떡하지?
2: 모르지 뭐 그건 내가 어떻게 알아.
4: 자, 유현상 씨의 신곡입니다. 자, 어떤 노래인지 다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아, 네.

0: 노래 좋은데요, 정말?
1: 아, 그래요?
0: 아니, 형님 앞이라고 제가 괜히 알랑거리는 게 아니고. 네. 아까 저 강민주 서지현 씨 노래를 숲으로 비유했었잖아요.
1: 네네.
0: 저도 숲으로 이 노래를 한번 비유를 해볼게요.
1: 아, 네네.
0: 여기 한강에 가면 서강대교 밑에 섬이 있죠?
1: 네네.
0: 무슨 섬이죠?
1: 그거 내가 어떻게 알아.
2: 밤섬?
0: 밤섬.
1: 아, 밤섬?
0: 그렇죠. 거기 밤섬에 숲이 있잖아요.
1: 응? 맞아, 밤섬에
0: 숲. 밤섬 숲같이 시원해. 네. 보통 이런 노래가요. 뭡니까? 좀 사람 마음을 좀 멜랑콜리하게 하려고 여러 가지 가식적인 예. 이 수식어를 많이 동원하는데 그런 게 없어. 사랑해 내 아내요. 당신이 예 살겠어요.
1: 아, 지호야, 이분은 왜 이렇게 됐냐?
2: 근데 아니 지금 가사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3: 너무 꽂힌다.
2: 오빠가 항상 그 아내를 사랑, 언니를 사랑하는 마음이 옛날부터 정말 아주 특별하다는 걸 제가 많이 느꼈었거든요. 예. 근데 이 가사에 정말 다 녹아내려 있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2: 네.
3: 그리고 일단은 지금 아내가 있는 남편들에게는 100% 공감할 수
2: 그렇지.
3: 네. 네. 그동안 잘못 살았더라도 이 노래를 하면서 뭔가 속선
2: 잡아주고
3: 네. 이제부터는 당신을 위해서 살겠어.
0: 앞으로 저 허리케인 라디오에서 한 10번만 나가면 이 노래가 노래방에서 뜰 것 같아요.
1: 근데 저 그렇게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고
0: 예.
1: 한 번도 안 들어요. 근데 이번에는 저 밖에 있는 우리 김경래 PD님한테 예. 제가 부탁드리는 건데 요거 그냥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0: 알았습니다.
1: 내가 전화 가면 전화 자, 오면 한 두 번.
0: 저 보조 MC 형님, 저 청취자 문자 좀 읽어주십시오. 4515번님
1: 어떻게?
0: 자, 아니, 썼는데. 4515번님.
1: 45215번님.
0: 잘 안 보이세요? 네. 자.
1: 아내 신곡 너무 좋아요.
0: 아, 좋습니다. 이어서.
1: 7053님.
0: 네.
1: 락의 전설 유현상님. 아내의 노래도 부드럽고 감정 최고 애절하네요.
0: 아이고. 네, 힘듭니다. 자, 한 번만 더.
1: 이거, 민주 니가 한번 읽어볼래? 여기 마이크 여기 있으니까 잘 해봐.
2: 네. 6469님, 우리, 우리 모든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 같은 게 너무 좋습니다. 히트 예감, 역시 전설의 가수.
0: 아유, 잘 들었습니다.
1: 아유,
0: 예. 저희가 저 보조 MC로 이 네. 현상 형님을 모시느라고 어쩔 수 없이.
2: 근데 오빠가.
0: 여기까지 몸풀기로 하고.
2: 네, 오빠가 사실 선글라스가 약간 조금 옅어진 이유가 이제 눈이 잘 더 안 보이잖아요. 근데 실내 들어오면은 굳이 근데 이 선글라스를 끼고 다니는 이유를 내가 모르겠는데 더 진하면 살 더 안 보이거든. 눈도 안 좋은데. 그래서 자꾸 이제 조금씩 더 옅어질 것 같습니다.
1: 아니, 뭐, 왜 그래? 노래 잘 듣고.
2: 네.
0: 자, 뭐, 홍콩 누아르 주연 배우 하셔야 되니까. 자.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2: 네. 네.
0: 서강대교 코너가 원래 강민주 서지호 두 분의 즉석 신청곡을 라이브로 저희가 듣는 시간이에요. 이 노래 반주기.

0: 이걸 틀어가면서. 예. 그래서 문자 신청곡 여러분 계속 좀 보내주시고요. 벌써 많은 분들이 강민주 서지호 씨한테 이 노래 좀 라이브로 불러달라고 문자들을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 강민주 씨한테는 이런
1: 네.
0: 곡들이 들어왔어. 철없던 사랑, 홍수철 씨.
1: 아.
0: 철없던 사랑,
1: 예.
0: 따라라라라라라라라, 아싸.
1: 아, 이거는 제 그거를 유튜브를 보셨나 보다. 제가 옛날에 그 신인가요제에서 1등 했을 때이 노래 불렀었거든요.
0: 하기 전에 한 번만 맛보기로 그러면.
1: 이별을 싫어 추억의 그림자가 너무 많아.
0: 맞아, 맞아.
1: 예, 이걸 보셨었어요.
0: 형님, 저 제일 연장자시니까, 이 네 명 중에. 철없던 사랑이라는 건 뭐예요?
2: 그냥 뭐 철없던 사람은 그냥 뭐 철이 없던 사람이 아닙니까?
0: 에이, 형님, 에이. 그래도 연장자신데, 뭔가 철학적인 메시지를 던져주셔야지.
2: 그럼 뭐 철없던 사랑은 뭐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0: 네.
2: 그거를 이제 우리 청춘들이 표현할 때
0: 네.
2: 철없던 사랑이라고 하죠.
0: 저는 안 닿지가 않습니다.
2: 지금 감이 너무 떨어져. 얘네가, 아,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0: 아니, 안 맞아, 안 맞아. 자,
2: 안 맞아?
0: 그리고 서지호 씨한테는 이런
1: 네.
0: 라이브 신청곡이 들어왔어요. 사람은 차가운 유혹.
1: 아, 양수경
0: 양수경 씨.
1: 예, 양수경 씨 노래.
2: 요거는,
1: 어울릴 것 같다.
2: 요거는 전문가 입장으로서
0: 네.
2: 평을 하게 되면
0: 네.
2: 서지호 씨 라이브 사랑은 차가운 유혹. 요거는 어울립니다.
0: 이건 어떤 유혹입니까?
2: 이거는
0: 차가운 유혹.
2: 사랑은 그냥 뭐
0: 뜨거운 유혹이 아니고 차가운 유혹의 차이는 뭐예요?
2: 그거는 이제 뜨거운 것보다 더 뜨거운 걸 차갑다고 할수 있죠.
1: 저기
0: 노래합시다.
1: 일구 오빠 웬만하면은 현상이 오빠한테 너무 많은 것을
0: 여보세요.
1: 물어보지는 마세요.
0: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1: 네.
0: 저 바블로가 계속 쓰잖아.
1: 아,
0: 이렇게
1: 그래요? 아이고.
0: 엉뚱한 질문을 계속 하라고.
2: 민주야, 민주야. 그래도 오래간만에 나왔는데 뭐 역할은 좀 하고 가야 될거 아니야. 또 틀리든 안 틀리든 이상하든.
3: 아니, 어차피 오늘 스페셜이에요.
0: 자, 라이브
1: 네,
0: 듣겠습니다.
1: 괜찮아요?
0: 강민주 씨부터 홍수철의 구실장님 준비됐나요?
4: 네.
0: 철없던 사랑 듣겠습니다.
1: 예!
0: 문자 보내주십시오. 강민주가 잘하는 이 서지호가 잘하는

0: 청취자 신청곡 라이브로 들었어요. 홍수철의 철없던 사랑.
1: 네. 와! 와!
0: 형님, 이별은 싫어 추억의 그림자가 너무 많아. 이건 도대체 뭔 뜻입니까, 형님?
2: 그건 이별을 싫어 추억의 그림자가 너무 많아. 네. 너무 많다는 거죠. 아니, 이걸, 봐요. 이별, 뭐라 그랬지?
3: 이별은 싫어 추억의 그림자가 너무 많아.
2: 그러니까 이별은 싫어 추억의 그림자가 너무 많아.
0: 예.
2: 그러니까 이별은 싫다는 거야.
0: 아, 그거는 이제 가사에 있잖아요.
3: 그러니까 왜냐하면 추억의 그림자가 너무
0: 추억의
3: 많아.
0: 뜻을 설명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죠.
2: 그거는 작사가 이건우나 뭐 이런 친구들한테 물어보세요. 왜 자꾸 나한테.
0: 자, 그러면 이어서 서지호 씨의 그러면 양수경 원곡의 사랑은 차가운 유혹. 자, 고실장님 스탠바이 큐.

0: 잘 듣고 왔습니다.
1: 자, 이제 현장 형님. 이제 심사위원이시잖아요. 보조 MC 겸 심사위원. 네?
2: 심사위원. 한 가지만 합시다. 한 가지.
1: 한 가지만 하시다. 네, 심사위원.
2: 그렇죠.
1: 심사위원. 보조 MC 빼고 그럼 심사위원.
2: 그렇죠. 네.
1: 자, 심사 좀 해주세요. 두 분. 라이브. 이거는 승부를 봐야 돼요. 형님.
2: 아, 그래요?
1: 이걸 해야 돼요. 이거는. 심사위원으로서 당연히 해주셔야 돼요.
2: 이 코너가.
1: 네. 네. 코너 해석하지 말고 그러니까 노래 해석을 해주세요.
2: 어틸, 남.
1: 예? 어틸남?

0: 거칠라면 또 뭐예요? 네,
1: 어디로? 칠지 모르는 남매.
0: 네. 어, 그쵸. 괜찮죠? 자매지,
2: 자매인데?
1: 아니, 나까지 해야지. 왜 그래?
0: 본격 심사위원이잖아. 자, 어틸자야, 어틸자. 어디로 튈지 모르는 자매.
1: 자, 그러니까. 네.
0: 그래, 저는... 근데 어틸 그거 어디서 배우고 오신 거예요? 즉석에서 생각하신 거예요?
1: 아, 참.
0: 야, 대단하시네. 감각이 있으시죠.
1: 아니, 기자 출신 아닙니까? 그 기자 생각하면서. 뭐 생각해가지고 글을 써요? 아니면
0: 생각해서 쓰죠.
1: 직접 보는 거.
0: 보는 아, 아니, 생각해서 글을 쓰죠.
1: 어디로 튈 줄 모르는 사람들 아닙니까?
0: 알겠습니다.
1: 이상한 사람들
2: 아닙니까? 오늘은 우리가 뭐 얘기를 할게 없나. 네. 두 분이
3: 두 분이 알아서 다.
4: 그래요?
1: 자, 그래서.
2: 네. 훌륭한.
1: 자, 저 제가 무슨 노래 불렀지? 강민주를?
2: 서럽던 사람.
1: 아, 저를
5: 봉사철의 사람. 저,
1: 감상을 하면서 네. 옛날에 이 노래를 불렀다고 했었잖아요. 네. 그때 모습은 어땠을까? 지금은 이제 그게 이제 세월이 가서 무르익어서 이제 그런 목소리 이제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걸 뭐 음을 길게 했다가 뭐 마무리 같은 거 잘 짓고 이런 모습이 이제는 뭐 연륜이 완전히 묻어 있는
2: 네.
1: 네, 그런
2: 감사합니다.
1: 시간이 네. 아니었다 아니었나?
2: 네네
1: 아니었다.
0: 감사합니다. 그래.
2: 네 아니, 감사합니다.
1: 7,90원 옆에 없으면 이런 실수 안 합니다.
0: 자, 서지호 씨. 서지호 씨.
1: 서지호 씨는 네. 아주 그 노력하는 모습이 그러니까 리듬을 이해하려고 그 리듬 속에서 노래를 하려고 왜냐면 춤을 추면서 하니까.
2: 네네.
1: 그런 모습이 참 아름다웠고.
0: 네. 아까 율동이 막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TV 화면에는 잡히질 않았어요.
1: 아, 그거 제가 가르친 겁니다.
0: 아, 그 율동을요?
1: 그럼요.
0: 언제 배웠어요?
1: 그냥
0: 하신 소리지.
1: 그냥 네. 하신.
2: 아, 그냥 웃지요.
1: 네. 네. 아주 그 모습이 너무 예쁘고 아니,
0: 좋습니다, 네. 형님. 네. 두 분의 그 자매의 목소리가 원숙해졌다고 그러셨는데 강민주 서지효 씨 어렸을 때 목소리하고는 어땠어요? 옛날에는?
1: 아 예뻤죠. 진짜 예뻤어요. 예쁘고
0: 그게 답니까?
1: 그냥 온 신을 다해서
0: 아.
1: 진짜 노래를 하는 그 모습은
0: 예.
1: 그 저거 들어보셨죠?
0: 뭐요?
1: 그 뭐지 그 노래가?
0: 오까락지.
1: 아니, 그거 말 그 전에 나오는 거.
2: 아, 회룡포.
1: 네. 회룡포.
0: 네.
1: 회룡포. 아, 미치겠다. 아, 나 안 해. 아니,
0: 형님.
1: 얘기 좀 멋있게 하려면 그렇게.
0: 아, 제가 언제 이랬어요? 그냥 웃어 드린 거지. 아, 그... 아, 형님, 회룡포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1: 아, 그걸 알면 내가.
0: 아니, 그러고, 아까 저 말씀하시면서, 어틸남, 그게 뭐냐, 어디를 튈지 모르는 남매다. 나도 껴달라, 이렇게
1: 남매.
0: 하셨는데, 형님,
1: 네.
0: 우리 월간 서강대교 한 달에 한 번 하는데, 예? 다음 달에 한번 나와서 고정으로 한번 해주실래요? 되게 재밌네.
1: 그거는 네. 제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0: 아,
1: 왜냐면,
0: 아, 좋습니다.
1: 내 아내가 몇 번 나오냐에 따라서.
0: 그럼 몇 번 나오면 나오실 거야, 그러면?
1: 일주일 두 번.
0: 한 달에.
1: 한 달에? 한 달에 그러니까 한 달에 한 여섯 번 다섯 번만 하자 하나 깎고
0: 파블로 한 달에 다섯 번이면 무료 출연하시겠대 예?
2: 답이 없는데요?
0: 생각을 해보겠다는데 제가
1: 아이 그럼 관두라 그래
0: 근데 아까 이 형님이 그 두 분 노래할 때 나한테 이렇게 오라 이렇게 해가지고 귓속말로 저한테 뭐라 그러는지 알아?
2: 네.
0: 야 저 PD한테 내 노래 지금 끝곡으로 틀어달라
1: 아, 빠블로! 아니!
0: 끝곡으로 이 형님 노래 틀어줘야 돼.
1: 아니,
0: 저,
1: 어? 아, 아니, 좀 틀어줘야지. 어?
0: 자, 그러면.
2: 아유, 진짜 티바리 형이 너무 보고 싶네.
0: 자, 이제 강민지 씨의 회룡포를 한번 들어보도록
1: 잠깐만, 이 노래 들으면 내 노래를 못 듣는다니까?
0: 아, 끝곡으로 한다며.
1: 아, 끝곡으로.
0: 끝곡으로. 예. 자, 일단 강민지의 회룡포 듣고 오겠습니다.

0: 강민주 씨의 회룡포를 듣고 왔습니다. 이 노래를 듣게 된 게 현상 형님이 강민주 옛날에 회룡포. 아, 기억나. 그렇죠. 이 노래 어떻게 접하게 되셨어요, 처음에?
1: 뭐, 어떤 회룡포야? 예. 그냥 접하게 됐죠. 아니, 아니. 지금. 아니, 그리고 저, 우리 저, 민주 씨랑 이제.
0: 저, 형님, 뭐. 저 시간이 없어서 야, 문자로 소개해 주세요. 배부른 참새님.
1: 배부른 참새님.
0: 보이세요?
1: 보이죠. 네. 끝곡으로 네 곡 틀어줘. 킥킥킥. 보조 MC가 바뀌어서.
0: 킥킥킥이 아니고 크크크.
1: 크크크. 가만히 여기. 그렇죠.
0: 자, 읽으세요.
1: 크크크.
0: 크크크.
1: 크크크.
0: 아니, 크 그냥 크기 아니고.
1: 크크크. 네. 보조 MC가 바뀌어서 이 코너 너무 재밌어요.
0: 아유, 고맙습니다. 네.
2: 아, 또. 태블릿에도 재밌는데.
1: 502집사님. 참이다.
0: 우리 일을 악물고 읽으세요.
1: 네? 웃다 보니 유현상 씨네요. 크크크크크크. 야, 진짜 잘한다, 난. 야, 내가 생각해도 참 잘 읽는 저, 것 같아.
0: 형님, 회룡포가 어딨냐면요. 경상북도 예천이라는. 그 강 이름이 뭐죠?
3: 아, 그 낙동강이에요.
0: 낙동강 지류 아닙니까?
3: 네네, 낙동강이.
0: 낙동강 볼류입니까, 거기가?
3: 아, 그 위쪽이죠.
0: 아니, 그 지울 것 같은데.
1: 아니, 그거는 네. 국민들이 다 알거든요. 이 귀한 시간에 그런 얘기를 왜 해요?
0: 아니, 저 여기 가면은 강민주 씨 노래비도 있대요. 회룡포에 가면.
1: 아, 그거 내가 갈 게 뭡니까?
0: 형님 노래비 어디 포천에 있나요? 아, 형님 노래비.
1: 아직 없지.
0: 아이고. 자, 오늘도. 강민주 서재 씨 두 분은 유현상 형님하고 오빠하고 네. 같이 뭐 공연도 많이 했을 것 같고 지금까지
3: 오빠랑
0: 뭐 재밌는 에피소드 같은 거 없어? 미공개?
3: 아, 오빠랑은 이제 또 이제 뭐 프로에서 네. 이제 그 심사를 오빠랑 같이 해.
0: 아니 이제 뭐 프로 그러지 말고 그냥 얘기하세요.
3: 예, 예. 네. 아니 그 시니어들이 하는 노래 자랑 그런 프로가 있어요. 예, 예, 예. 거기에서 이제 오빠랑 심사를 같이 보는데 진짜 이 오빠가 삐돌인 게 뭐냐?

0: 냐면
1: 삐돌이가 뭐예요?
0: 삐져요. 잘 삐져요.
1: 아, 워낙 잘 삐지셔.
0: 아, 아주 잘 삐져가지고 어떤 때는 정말
1: 연세가 좀 있으시니까.
0: 네, 맞아요. 네. 이해를 해드려야 되는데 네. 저희들도 욱할 때가 있거든요. 네. 정말 심사 보다가 그냥 자리 딱딱 일어나가지고 그냥 나가버린 적도 있어요. 나도 당한다고.
2: 급픽하는 게.
1: 아니, 잠깐만요. 네. 네. 강민주 씨 그 노래 나갈 때 네. 밖에 나갔다가 저 PD한테 왜 갔다 왔어요?
2: 마지막으로 내 노래 좀 틀어달라고.
1: 그랬더니
2: 제가 아, 형 오늘만 날이에요. 내일 내가 오프닝곡으로 틀어드릴게요. 아, 그 뭐야? 그건
1: 나 내 아내 신곡을 오프닝곡으로
2: 오프닝곡으로 틀어주겠다.
1: 아, 형 낫지 그러면 끝곡으로 나가면 반밖에 못 듣잖아요. 오프닝곡과 끝까지 다 나가는 거죠.
0: 오빠 그래도... 오늘 나왔잖아 아까. 응?
1: 예?
0: 아까 나왔는데 또 틀어달라고.
1: 근데, 형님.
2: 아, 나, 아니,
1: 아, 형님.
0: 아니,
1: 제가 말은 저렇게 하는데 안 들어.
2: 안 들으면 큰일 나지.
1: 내일 아니, 들어보세요, 뭐.
2: 아, 들을게. 들어보면
1: 말이야.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은 그렇게 해놓고 가수들한테 항상 저래.
2: 오프닝으로 안 나왔다.
1: 안 나와, 내일. 내가 손에
2: 달려와.
1: 예?
2: 달려와서. 예. 네. 나 달려온다니까. 아. 달려와가지고, 나 다시 들어와.
1: 아, 알겠어요. 응?
2: 그 보조 MC로 다시 앉아. 그리고 민주도 부르고 지호도 다시 부르고. 자,
1: 서지효 씨는 유현상 형님하고 뭐 에피소드 그런 거.
0: 전 에피소드보다 제가 그 서강대교 이후로 이렇게 입이 시어본 적 처음이에요.
1: 오늘 지금 서지효 씨가 보조 MC가 너무 기가 세가지고 말을 못했어.
0: 아니. 그게 아니라 기가 세고 그걸 떠나서 두 분이 계속 싸우시니까.
1: 네. 예. 두 분이라니요?
0: 두 분이요.
1: 나하고?
0: 네. 두 분이.
1: 내가 언제 싸웠어요?
0: 둘이 안 싸운 거 같아요.
1: 내가 언제 싸웠어?
0: 두 분이서 계속 티키타카를 하시니까. 네. 제가 이렇게 입을 씌워본 적이 지금 커밍 같은데.
2: 저 오늘 아침에 어차피 무슨 일이 있었나 봐요. 서지효 씨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고.
0: 근데 예. 저는 이제 뭐 어떤 에피소드보다는 제가 어릴 때, 제가 그때는 제자로. 네, 그때.
1: 유현상 씨 제자로?
0: 네. 그래서 그때 추억이 생각나네요. 예.
1: 제자라면 뭐 보컬, 뭐 트레이닝 그런 걸 하신 거거든요.
0: 이제 곡을 이제 받고 싶어가지고.
1: 네, 네. 받았어요, 그래서?
0: 안 주더라고요.
2: 아니, 그래도, 아니야. 그래도 항상 생각하고 있어요.
1: 형님. 네. 형님이 여자애로 히트가 됐으니까. 네. 남자야를 해가지고 서지호한테 한번 주문은 어때요? 남자야.
2: 참, 지금 보면은 감각이 진짜 떨어져. 진짜 이.
1: 저기. 유현상 씨, 저 젊었을 때는 어땠어, 서지호 씨? 옛날 오빠 젊었을 때는.
0: 젊었을 때. 똑같이 잘 삐져요.
2: 삐지는 오빠. 게 아니라 너희들이 잘못하면 나는 정도를 가라.
0: 오빠는 되게 느끼했어요.
1: 알겠습니다.
0: 정말 느끼했어.
1: 형님, 형님, 아 좀 조용히 좀 해주세요. 이제 끝내야 돼요.
2: 아 느끼가 끝이에요?
1: 끝내야 돼요 지금. 자, 형님이 이제 고정이 될지 말지는 좀 더 이제 고민을. 해보시는 걸로 좀 해주시고.
0: 아, 고정을 네. 하시면은, 어차피 저는 없는 걸로, 제 순간 느낌은 없어지는 걸로. 예.
1: 야. 아, 형님, 우리 둘이 유튜브나 한번 할까, 그러면?
2: 유튜브 하면 하자마자 150만이야.
1: 아, 그거 해야 돼.
2: 진짜, 진짜로.
1: 아, 형,
2: 그 대신, 아, 그 대신?
1: 출연료하고?
0: 자, 서지호 노래가 여기까지 마지막으로 인정. 나가고.
2: 마지막으로 내 노래 아니야?
0: 아, 네, 서지호입니다.
1: 내일 톱이래, 내일 톱뉴스.
0: 예.
1: 자, 서지호 씨의 신나는 신곡. 딜팡달팡 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자, 강민주 서지효 씨 고생했고요. 또 우리 보조 MC 유현상 형님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누가 최고다?

0: TBS 캠페인
1: 서울의 새벽을 지키는 가게가 있습니다. 골목에 불을 끄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 누군가는 가게를 지키고 누군가는 방송을 지켰습니다.
1: 긴 시간 멈추지 않았던 TBS가 이제 처음으로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시민 곁을 지켜온 작은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 당신의 하루를 시민의 방송에 담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3: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4: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3: 아, 네. 죄송합니다.
4: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5: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4: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0: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1: TBS 교통정보.
2: 경상권과 전남 일부 지역에 폭염중대경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그 외 지역들도 대부분 폭염경보나 폭염주의보가 며칠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낮 시간대에 야외작업이나 외출은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나가게 된다면 모자와 양산을 이용하고 수시로 물을 마셔서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셔야 합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고요. 남부순환로 김포공항 방면 신림역 8번 출구 앞에 건물 화재가 났습니다. 현재 화재 진화 작업으로 끝에 3개 차로가 통제되고 있습니다.

있어서 뒤쪽으로 정체가 심하니까 다른 길로 우회하시는 게 좋겠고요. 올림픽대로 청담대교에서 반포까지 밀리는데 중간에 영동대교 조금 못가 5차로에서는 사고 처리 중이고 조금 지나 도호대교 부근 4차로에는 고장차가 또 있습니다. TBS 교통정보였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여름철.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3: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우 낮 12시부터 5시 사이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2: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빛을 가릴 모자나 양산도 챙겨주세요.
3: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야 효과적입니다.
2: 평소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해주세요.
3: 현기증이나 두통 같은 열사병 초기 증세가 나타날 때는 시원한 장소로 옮겨 휴식을 취한 뒤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2: 특히 더위에 취약한 노인이나 심혈관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4: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5: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4: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 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 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 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6: TBS 교통정보.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주요 고속도로들 수도권 방향의 정체 구간이 많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방향은 충주분기점 부근 1차로에서 사고도 났는데요. 이 때문에 충주분기점 일대 4km 정도 정체고 감곡에서 여주분기점 사이는 양방향 모두 정체입니다. 중부고속도로 한남방향 청주 강서 하이패스 나들목에서 서청주 쪽으로 밀리는데요. 서청주 부근의 고장차 갓길 쪽으로 옮겼고요. 음성휴게소에서 일축 쪽으로도 정체인데 음성휴게소 부근에도 고장차가 있습니다. 서울양양고속도로 서울방향 내촌 일대 7km 구간과 동홍천에서 춘천분기점까지 다시 서종 부근부터 화도 쪽으로 정체 구간이 길고 미사댁에서 올림픽대로 고덕토평대교까지 정체인데 고덕토평대교 부근 4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TBS 교통정보였습니다.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열심히 장사했는데 왜 안 될까요? 열심히 하는 것과 잘하는 건 다르거든요. 내 방법이 맞는지 혼자서는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누구나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새벽에 문을 여는 사람, 올바른 방향을 찾는 사람, 오늘 안 됐어도 내일 다시 시작하는 사람. 서울은 그런 사람들 덕분에 움직입니다.
2: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오늘을 버텨 내일을 만드는 사람들.
1: 방향만 잘 잡으면 달라집니다. 자영업자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2: 이 캠페인은 수도권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장사의 신과 TBS가 함께합니다.
3: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4: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5: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2: TBS 교통정보. 1시간 사이에 서울 시내 정체 구간이 많이 줄었습니다. 내부순환도 성수대교와 방면, 홍은래포 부근에 있었던 사고도 정리됐고요. 반대 성산래포 방면, 정릉래포 부근에 있었던 고장차도 치워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북부간선도로만큼은 지금도 신내 나들목에서 하월곡램프 지나갈 때까지 긴 구간 밀려있고, 고속도로의 상황도 나아지고는 있지만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대관령 7터널 부근에 고장차가 있습니다. 또 흥성휴게소에서 새마을 지날 때까지 긴 구간 정체, 여주분기점 부근부터 여주휴게소 쪽으로도 정체인데 여주휴게소 부근의 고장차는 갓길로 옮겼습니다. 서울양양고속도로 서울방향도 내천 부근 주춤하다가 동홍천에서 춘천분기점 쪽이나 서종부근에서 화도 쪽으로는 여전히 길게 밀려있고요. 덕수산패에서 올림픽대로 쪽으로도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열심히 장사했는데 왜 안 될까요? 열심히 하는 것과 잘하는 건 다르거든요. 내 방법이 맞는지 혼자서는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누구나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새벽에 문을 여는 사람, 올바른 방향을 찾는 사람, 오늘 안 됐어도 내일 다시 시작하는 사람, 서울은 그런 사람들.

0: 덕분에 움직입니다.
1: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오늘을 버텨 내일을 만드는 사람들.
0: 방향만 잘 잡으면 달라집니다. 자영업자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1: 이 캠페인은 수도권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장사의 신과 TBS가 함께합니다.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4: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5: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6: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5: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6: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7: TBS 교통정보. 서울 시내도 고속도로도 정체가 빠르게 줄고 있지만 폭염 속에 고장차 소식은 끊이지 않습니다. 서울 시내에서는 동부화산도로 성수대교 방면 중랑교 부근 1차로에 고장차가 있었는데요. 방금 견인작업 끝났고요. 안성포천간 고속도로 포천방향 강동고덕나들목 1차로에도 고장차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 발안에서 화성휴게소 쪽이나 을지분기점에서 금천까지 정체에 남아있는 상태고 중간에 목감 부근에 고장난 화물차는 갓길로 옮겨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체 구간 많았던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도 횡성휴게소에서 새마을 쪽으로는 아직까지 긴 구간 정체지만 이후로 여주휴게소 부근부터 광교터널에서 북수원 쪽으로는 짧은 구간 밀려있고요. 서울양양고속도로 서울방향 동홍천에서 춘천분기점 쪽 긴 정체도 여전합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어려운 시간에도 서울의 골목은 살아있습니다.
2: 그리고 TBS도 시민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1: 이제 TBS가 처음으로 상업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크고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오늘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시민들의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와 사업 이야기 TBS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0: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 위력이 센 태풍은 한순간에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1: 태풍 경보가 발령됐을 때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하실 때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절대로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로 침수 지역을 지날 때는 저속으로 운전하시고 만약 도중에 시동이 꺼졌다면 다시 켜지 마시고 견인 차량의 도움을 받거나 밀어서 차량을 높은 지대로 옮겨야 합니다.
0: 태풍을 대하는 현명한 자세, 사고 위험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0: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1: TBS 교통정보. 폭염에 따른 화재 위험 경계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그만큼 전기 화재 위험이 높은데요. 문어발씨 콘센트 사용을 금하고 낡거나 손상된 전선이나 코드는 즉시 교체해야 합니다. 에어컨 실외기 주변을 환기하고 불에 타기 쉬운 물건을 실외기 주변에 두지 않고 과열되면 에어컨 사용을 잠시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터리는 인증받은 충전기만 사용하시고요. 전기 제품 사용 후에는 반드시 전원 플러그를 뽑아두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고요. 올림픽대로 김포 방면 영동대교 부근 2차로에 고장차가 있어서 잠실부터 밀리기 시작합니다. 북부간선도로 묵동나들목에서 하월곡램프 쪽으로도 밀려있고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면 남산에서 안성분기점 쪽으로 정체인데 안성휴게소 부근에 버스가 고장나 있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먼저 공사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 국회대로 홍익병원 사거리 일대로는 작업으로 인해 일부 통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인 일자차도 왕복 4개 차로 중 양방면 각 1개 차로씩 총 2개 차로가 통제되는데요. 이 통제는 공사 완료 시까지 이어지고 그 때문에 화곡 고가차도에서 경인 일자차도 입구까지 병목 정체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파트 화재 시 국민행동 요령을 안내해드립니다. 화재 시 우선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상황에 따라 대응하시고요.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며 이때 출입문을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습니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대피 공간으로 이동하여 대피하고 대피 공간이 없는 경우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고 119 신고 후 구조 요청을 합니다.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 세대 내에 대기하면서 창문을 닫고 119에 신고 후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하시고요.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는 복도 계단에 화염 연기가 없어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신속하게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구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3: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2: 아, 네. 죄송합니다.
3: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4: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3: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먼저 공사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 탄천 동로가 도로 개선 사업으로 인해 잠실 유수지 공원에서 종합운동장 교차로 사이 양방면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 통제는 오는 9월 30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니까요. 해당 도로 이용하셨던 분들은 백제 고분로나 송파대로 등으로 미리 우회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중이용 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여름철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2: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우

0: 12시부터 5시 사이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1: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빛을 가릴 모자나 양산도 챙겨주세요.
0: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야 효과적입니다.
1: 평소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해주세요.
0: 현기증이나 두통 같은 열사병 초기 증세가 나타날 때는 시원한 장소로 옮겨 휴식을 취한 뒤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1: 특히 더위에 취약한 노인이나 심혈관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3: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4: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 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 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 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먼저 공사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 탄천동로가 도로개선 사업으로 인해 잠실 유수지공원에서 종합운동장 교차로 사이 양방면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 통제는 오는 9월 30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니까요. 해당 도로 이용하셨던 분들은 백제 고분로나 송파대로 등으로 미리 우회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중이용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3: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4: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0: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K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다중이용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2: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3: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 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4: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0: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1: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0: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안녕하세요, 권순우입니다. 로마의 초대 황제죠. 아우구스투스가 로마를 평정한 달이 8월이라네요. 그래서 8월이 영어로 아우구스트입니다. 권순우의 새벽 공감입니다.

T-Rex, 게리론. 아우구스투스, 로마의 초대 황제 이름을 따서 8월이 어거스트라고 읽죠, 영어로는. 아까 제가 연음말에서는 발음 그대로 아우구스트라고 일부러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각 월마다 그 특이한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재밌네요, 이거. 제가 그러면 앞으로 각월 초마다 이 유래를 설명을 찾아서 말씀을 드리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같이 나누시죠. TBS 앱이나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소소하게 선물 드릴게요. 피부재건 솔루션 더마리본에서 화장품, 완벽한 방음, 와니 컴퍼니 방음 부스에서 커피 쿠폰,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파랑주택 135에서 친환경 세트, 답답한 발을 시원하게 미고가에서 뿌리는 푸스킨을 드립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모두 고마워요.

The Smash Pumpkins, 1969. 이어서 지지탑, Love Boy. 두 곡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이 Smashing Pumpkins 노래는 1979번님이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이거 좀 의도가 있어 보이죠? 그 제목이 1979, 끝번호가 1979. 그래서 아마 이 노래를 좋아하시나 봅니다. 네. 지지탑 노래는 6556번님께서 신청을 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9845번님, 안녕하세요.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의 락 페스티벌 참가하는 팀들의 곡들이 주옥 같습니다. 내일을 기대하게 만드네요. 네. 제가 이 7월 말 인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출연자들로 꾸며서 이제 3일 동안 방송을 해드렸는데 그때 보내주신 사연 같습니다. 9992번님, 선물 잘 받았어요. 중2 딸이 아토피가 있는데 잘 맞으면 구매해볼게요 라고 하셨는데 어떤 선물을 받으셨을까 궁금하네요. 선물을 받으셨구나. 근데 아토피, 화장품 아니면 친환경 세트,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아무튼 9992번님 축하드리고 사연 고마워요.

권순우 밴드 못 살겠네. 6842번님께서 이분도 선물 잘 받았다고 인사하시면서 지난번에 들었던 권순우 밴드 뭔가 좀 경쾌하고 신났던 곡인데 제목을 모르겠어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아마 제 노래 중에 가장 통통 튀고 재밌는 노래가 이 노래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선곡해봤습니다. 근데 좀 쑥스러워요 저는 매번. 6842님 고맙습니다. 또 선물 사연이 있네요. 5584번님 안녕하세요 권순우 선생님. 선생님 선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왼쪽 어깨를 다쳐서 10일 넘게 고생하고 있거든요. 그런 저에게 위안이 되었네요. 잘 사용하고 열심히 잘 들을게요. 밤에 친구와 같은 분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어깨를 다쳐서. 사연이 참 특히 마지막 부분 밤에 친구와 같은 분 이 대목에서는 저도 참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리고 권순우 선생님이라고 쓰셨는데 앞으로는 순우디라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물 받았다는 사연이 최근에 와서 좀 많이 올라오네요. 선물 받으신 모든 분들 축하드리고 또 이런 사연들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 이어서 노래 듣겠습니다. 김광석입니다. 붙이지 않은 편지.

0: 어려운 시간에도 서울의 골목은 살아있습니다.
1: 그리고 TBS도 시민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0: 이제 TBS가 처음으로 상업 광고를 시작합니다.
1: 그 첫 번째는 크고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오늘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시민들의 가게였으면 합니다.
0: 당신의 가게와 사업 이야기 TBS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1: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0: 시민과 함께 다시 TBS

안녕하세요, DJ님. 저는 맞벌이 6년 차입니다. 퇴근하고 집에 오면 집안일은 대부분 제 몫이 되는 것 같아요. 남편은 도와준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엔 도와주는 수준이지 함께하는 느낌은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를 꺼내면 괜히 싸움만 될까봐 참고 있는데 한 번쯤은 솔직하게 말해봐도 될까요? 이렇게 1535번님께서 보내셨네요. 네, 뭐 저는 한 번 정도는 솔직하게 얘기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니죠, 아니죠. 대화는 자주 해야죠. 그런데 그 대화가 화를 내거나 불만을 쏟아내는 대화, 그런 거 안 되는 거는 뭐 이미 아실 것 같고요. 앞으로 어떻게 함께 살아갈지 이야기하는 대화가 되도록 많은 준비를 좀 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 보니까 도와주는 수준 정도라고 쓰셨네요. 1535번님이 느끼시기에는 많이 부족한가 봅니다. 그래도 분명히 도와주는 부분은 있는 거죠. 그 부분 인정 먼저 하고 고마움도 표시를 하면서 대화를 시작을 하면 더 부드럽겠죠. 예를 들자면 당신도 일하고 퇴근하면 아무것도 하기 싫겠다. 그래도 많이 도와줘서 참 고마워. 근데 나는 퇴근 후 집안일에 책임이 다 나한테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조금 지치네. 그러니까 누가 더 힘드냐 뭐 이런 거 따지자는 게 아니야. 그냥 우리 둘 다 조금 덜 힘든 방법 없을까? 뭐 이런 식의 대화죠. 이 정도 전달을 하면 1535번님 마음, 감정 이런 것들도 전달이 되고 또 이 안에는 나는 남편 당신을 여전히 믿고 의지하고 있다라는 마음도 전달이 되겠죠. 물론 두 분의 생활 패턴, 뭐 자라온 환경, 삶의 철학 이런 것들은 많이 다르겠죠. 하지만 참는 거, 이것이 갈등을 없애는 건 절대 아닙니다. 참을수록 서운함은 쌓이고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작은 일에도 크게 폭발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오히려 서운함이 크지 않을 때 일상에서 차분하게 이야기하는 편이 훨씬 더 도움이 되죠. 물론 한 번의 대화로 모든 게 바뀌진 않겠죠. 하지만 서로의 생각을 알지 못한 채 계속 참는 것보다는 존중하는 방식으로 또 솔직하게 대화를 하는 편이 두 분 모두에게 건강한 방향 아닐까요? 지금까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레드 핫 칠리 페퍼스 캘리포니케이션 들으셨습니다. 1535번님 남편이 좀 집안일 좀 같이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좀 서운하신가 봐요. 뭐 잘은 모르겠지만

생활 패턴, 환경, 뭐 자라온 환경, 뭐 삶의 철학 이런 것들 다 다르지요. 충분한 존중하는 대화, 이거 말고 또 다른 답이 있을까 싶습니다. 편안하게 자주 대화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쭉 설명을 한번 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네. 9391번님, 오늘 고민 상담 너무 좋으네요. 타인을 질투하기보단 내 강점에 초점을 맞추는 거. 상대를 부러워하기보다 내 장점과 강점에 집중하겠습니다. 누군가는 나를 부러워하고 있을 수도 있을 테니까요. 네, 어떤 내용이었는지 기억납니다. 누군가 약간 새로 왔을 때, 맞습니다. 그나저나 순우디님 야구 좋아하시는 거 처음 알았네요. 네, 그날 제가 사연 쭉 말씀드리면서 그래 그 말씀드렸었죠. 저도 야구를 하는데 새로운 멤버가 들어오면은 좋지만 환영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아, 저놈이 나보다 야구 잘하면 어떡하나 걱정한다 뭐 이런 얘기 드렸. 썼죠. 네. 이렇게 고민 상담에 대해서 보내주시고 또한분또 계세요. 8913번님이 와, 이 노래 처음 듣는데 너무 좋으네요라고 하시면서 고민 상담소를 듣고 있노라면 DJ님은 대문자 T이실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이렇게 보내셨어요. 아, 그래요? 대문자 T? 아, 내가 그렇게 냉정해 보이나? 황 PD, 나 냉정해 보여? 안 그렇다는데, 아, 제가 좀 너무 이성적으로 말씀을 드린 이런 부분이 있었나 봅니다. 네, 아무튼 사연 모두 모두 고마워요. It's forever.

오아시스 Live Forever. 이어서 System of a Down, 턱시리, 그리고 이기팝, 더 패싱저까지 세 곡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노래를 좀 많이 틀어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사연을 안 읽어드릴 수는 없으니까. 네, 꽃마리님 시작하는 한 주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보니 타일러, Total Eclipse of the Heart. 이 노래 들으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공감합니다. 모두 고마워요.

0: TBS 캠페인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 위력이 센 태풍은 한순간에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1: 태풍 경보가 발령됐을 때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하실 때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절대로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로 침수 지역을 지날 때는 저속으로 운전하시고 만약 도중에 시동이 꺼졌다면 다시 켜지 마시고 견인 차량의 도움을 받거나 밀어서 차량을 높은 지대로 옮겨야 합니다.
0: 태풍을 대하는 현명한 자세, 사고 위험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3: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2: 아, 네. 죄송합니다.
3: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4: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3: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

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이제 2년여의 모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여름철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2: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우 낮 12시부터 5시 사이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1: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빛을 가릴 모자나 양산도 챙겨주세요.
2: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야 효과적입니다.
1: 평소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해주세요.
2: 현기증이나 두통 같은 열사병 초기 증세가 나타날 때는 시원한 장소로 옮겨 휴식을 취한 뒤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1: 특히 더위에 취약한 노인이나 심혈관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4: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5: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 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 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 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 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 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2: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3: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일부 HLST, 대한민국 수도권의 대표 방송 TBS입니다. TBS는 FM 95.1MHz, 출력 5kW로서 서울을 비롯한 경기, 인천, 그리고 충청 일부 지역에서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TBS는 24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TBS는 재미있고 유익한 품격 있는 방송으로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문화가 있는 수도권 생활 공동체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TBS는 방송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TBS 라디오의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 제작본부장 주용진입니다. 오늘도 TBS와 함께 희망찬 하루를 여시길 바랍니다.
1: 에스는 편향된 정보 전달이 아닌 누구에게나 공정한 공익 실현을 위해 걸어왔습니다. GBS는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지역주의와 집단 이기주의를 배제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 앞장서왔습니다. 이제 TBS는 TBS에게 부여된 사회적 책임을 막중히 여깁니다. 투철한 윤리의식과 사명감으로 시민 여러분의 내일을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0: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 위력이 센 태풍은 한순간에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1: 태풍 경보가 발령됐을 때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하실 때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절대로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로 침수 지역을 지날 때는 저속으로 운전하시고, 만약 도중에 시동이 꺼졌다면 다시 켜지 마시고, 견인 차량의 도움을 받거나 밀어서 차량을 높은 지대로 옮겨야 합니다.
0: 태풍을 대하는 현명한 자세, 사고 위험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0: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2: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3: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2: 아, 네. 죄송합니다.
3: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4: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3: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서울의 새벽을 지키는 가게가 있습니다. 골목에 불을 끄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 누군가는 가게를 지키고 누군가는 방송을 지켰습니다.
1: 긴 시간 멈추지 않았던 TBS가 이제 처음으로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시민 곁을 지켜온 작은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 당신의 하루를 시민의 방송에 담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0: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1: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여름철,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2: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우 난 12시부터 5시 사이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1: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빛을 가릴 모자나 양산도 챙겨주세요.
2: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야 효과적입니다.
1: 평소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해주세요.
2: 현기증이나 두통 같은 열사병 초기 증세가 나타날 때는 시원한 장소로 옮겨 휴식을 취한 뒤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1: 특히 더위에 취약한 노인이나 심혈관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TBS 교통정보
4: 6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는데요.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당분간 매우 무덥겠고 특히 폭염중대경보가 발표된 일부 전남과 경상권을 중심으로는 극단적인 더위가 예상되는 만큼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평소보다 서둘러 출발해야 하는 월요일 출근길인데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가양대교 부근 2차로에서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때문에 뒤로 행주대교부터 정체고요. 영동대교 남단에서 북단 쪽으로는 3차로에서, 마포대교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는 5차로에서 각각 사고 처리 중에 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수암터널한 3차로에서는 고장차 처리 중이라 사고 위험 높은 만큼 터널 앞두신 분들은 미리 차로 변경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take it to the flow now. Ooh. Oops. To the flow now. Ooh.

0: TBS 캠페인
1: 열심히 장사했는데 왜 안 될까요? 열심히 하는 것과 잘하는 건 다르거든요. 내 방법이 맞는지 혼자서는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누구나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새벽에 문을 여는 사람, 올바른 방향을 찾는 사람, 오늘 안 됐어도 내일 다시 시작하는 사람. 서울은 그런 사람들 덕분에 움직입니다.
2: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오늘을 버텨 내일을 만드는 사람들.
1: 방향만 잘 잡으면 달라집니다. 자영업자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2: 이 캠페인은 수도권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장사의 신과 TBS가 함께합니다.

0: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1: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2: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3: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4: TBS 교통정보
5: 7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올림픽대로 하남쪽으로 성수대교를 조금 지난 지점 1차로에서 승용차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이 때문에 뒤로 동호대교부터 정체고요. 이전으로는 행주대교에서 성산대교

대교, 양화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밀립니다. 강변북도 일산 쪽으로 원효대교 부근에서도 사고가 발생해서 1차로가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미 정체되던 곳이라 뒤로 성수대교부터 속도가 떨어져 있고요. 반대편 구리 쪽으로는 방화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막힙니다. 이후로 한남대교 부근 4차로에는 고장차가 있습니다. 미리 차로 변경에 신경 쓰셔야겠는데요. 제1경인고속도로 성남 쪽으로는 신천에서 일지분기점까지 정체고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구리에서 판교 쪽으로는 남양주에서 강일까지와 광암터널에서 송파까지 밀립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I'm like some

주마다 빨리 나와 얘네들이 말하는 맛 story like on that 카메라 나 얼른 나가봐라 toxic lover you know better 거기 숨지 말고 얼른 나와 얘네들이 말하는 맛 story like on that 카메라 see you out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3: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2: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0: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1: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2: TBS 교통정보
3: 8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되는 등 더위가 심해지고 있어 야외활동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온열질환 피해 예방을 위해 기상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더울 때는 야외활동을 삼가시기 바랍니다. 불가피한 야외작업 또는 활동 시에는 모자 및 양산을 이용하고 시원한 그늘에서 휴식, 물을 충분히 섭취하기, 그리고 혼자 사는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휴가철이라서 평소 월요일에 비해 출근 정체 심하지 않지만 그래도 자주 밀리는 곳을 중심으로는 차가 많은데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가양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정체고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쪽으로 성동교 부근 1차로에서는 방금 전 사고가 났습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한 우리집 가정경제 솔루션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강지연입니다. 예전에 어릴 때 학교에서 포도알 스티커 받아보신 기억 나시나요? 부모님 말씀 잘 듣기, 친구랑 사이좋게 지내기, 정리정돈 잘하기 등등 하루에 하나씩 착한 일을 하면 선생님이 이 포도알 스티커를 붙여주셨잖아요. 월말이 되면 하나 둘 모인 스티커가 어느새 포도 한 송이가 되고 이걸 학용품이나 작은 선물로 바꿀 수 있었고 가끔은 이 빈 포도알을 바라보면서 내일은 하나 꼭 받아야지 혼자 다짐하기도 했습니다. 혹시 이번 달 계획했던 일들을 다 이루지 못했더라도 너무 아쉬워하지 마세요. 8월이라는 새 스티커판이 내일부터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다음 8월의 마지막 날에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 모두 나만의 포도 한 송이를 알차게 완성하시길 바라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기는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입니다.